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8월 11일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시당의 석인 진공래가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찾아 중점기업과 대상건설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진공래는 먼저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세포산업단지를 찾아 단지의 투자 유치

0: 와 기업 입주 상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카슨 세포자원고관리유한회사에 들어가 기업의 생산 경영 상황을 현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기업이 제품 연구 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여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경고했습니다. 삼정중력은편 생산 대상 현장에서 진공되는 기업 책임자와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건설 진척, 제품 종류, 시장 전망 등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생산 공예를 적극 최적화하고 제품의 맛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급 시장 개척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길림오동 야곱집단 연길주식유한회사,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회사, 연길담배공장, 연길커시안 의료기계유한회사, 길림성기록스 농업장비제조유한회사에 진공되는 제품 전시관과 생산 작업장을 돌아보며 제품 연구 개발, 공예 과정, 시장 판매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관련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앞장서 정확한 봉사를 제공해 기업의 질적 향상과 효益 증대를 추진하고 제품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며 시장을 확대하고 기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신 및 집적회로 패키징 테스트 1기 대상, 생명건강산업단지 건설 대상, 길림동마트 디지털지능 물류산업단지 창고물류 건설 대상, 냉동사슬 물류가공중심 건설 대상, 정력자동차 대상 현장에서 진공되는 대상 건설 진척에 관한 소개를 듣고 전반 계획과 공사 일정 등을 조회했습니다. 그는 시간 절점을 단단히 틀어주고 대상 건설 진도를 전력으로 다그쳐 조속히 완공하고 생산에 들어가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진공되는 고신기술산업개발구의 관련 사업 정황에 대한 회보를 전문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전시 경제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전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사상과 행동을 성당위, 주당위와 시당위의 결책 보치에 확고히 통일시키며 전시 발전 대국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이라는 최우선 과업을 둘러싸고 책임감과 긴박감을 실질적으로 높이며 더욱 높은 표준과 엄격한 요구, 실속 있는 작품으로 제반 경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모든 사업이 시종 정확한 방향을 따라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잘 틀어줘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개발구의 주된 책임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총체적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플랫폼 우세와 자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정밀 투자 유치, 산업 사슬 투자 유치, 기업을 통한 투자 유치 를 실시함으로써 과학기술 함량이 높고 산업 견인력이 강하며 발전 잠재력이 큰 우수 산업 대상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유효 자본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 유효 공장과 저효율 용지 등 각종 자원을 전년 정리하고 장부를 구축하며 분류별 대책을 세워 정확하게 활성화함으로써 유효 자산을 고효율 생산 능력으로 전환하고 경제 발전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자금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최신 정책 방향과 자금 투입 방향, 신청 조건을 깊이 연구하고 정확히 파악해 대상을 정성껏 기획하고 정확하게 신청함으로써 정책 혜택을 실질적인 발전 성과로 전환하고 산업 발전과 대상 건설에 든든한 자금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업 운행을 착실히 틀어줘야 합니다. 상시화된 정부와 기업 간 소통 교류 기제를 건전히하고 기업의 운영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며 인력 채용, 용자, 원자재, 생산 판매 연계 등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제때 정리해야 합니다. 기업별 맞춤 대책과 정밀한 지원을 견제해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생산 신심을 높이며 생산 능력의 활력을 충분히 방출하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상이 왕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세우고 중점 대상 건설 진도를 다그치며 대상 전주기 봉사 기세를 건전히 해 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착공을 다그치고 건설 중인 대상은 진도를 다그치며 준공된 대상은 생산 능력 달성을 다그쳐 대상의 정착률, 착공률, 생산 가동률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발전에 입각해 산업 방향에 부합하고 견인 효과가 뚜렷한 중대 대상을 계획하고 비축하며 대상의 성숙도와 전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향후 발전을 위한 잠재력과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 당사위원회 서기 곽정길, 고신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주임 염지춘, 시당 상무위원회 부시장인 장학빈, 부시장 장준걸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8월 10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래는 길림연길 국제공항경제개발구를 찾아 개발구 개혁 및 중점 기업, 대상 건설 등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연길 현이항 호텔 상업종합체,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 유한회사 생산공장 확장 건설, 연간 50만 갑 인삼 사포닌 및 인삼 단량체 추출 정밀 심층 가공 건설 대상 현장에서 진공대는 기업 책임자와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대상 계획 설계 시공 진도와 건설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 등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을 안정시키며 산업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전시 경제사회 발전 대국과 관계되기에 책임감과 긴박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기업이 자금 보장 등 건설 난제를 해결하도록 주동적으로 도와주고 시공 안전과 공사 품질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인원과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며 시공 황금기를 다잡아 대상 건설 속도와 효익을 전력으로 높임으로써 조속히 준공하고 생산에 들어가 효과를 보도록 하게 합니다. 금역 산업단지 길림 절강 맞춤 협력 산업기지 건설 대상 2기 현장에서 진공대는 단지 건설과 부대 기능 배치를 현지에서 살펴보고 단지의 산업 위치 확정, 기업 입주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산업 위치 확정을 둘러싸고 우수 기업과 대상을 유치해 정착시키며 공예 기술 수준과 제품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생산 능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 생산 관리를 엄격히 강화하고 주체 책임을 다져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단지 산업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태 신에너지 자동차 활성화 연결 금수 방지 과학기술 산업단지, 연간 2,000대 지능 엘리베이터 완성 기계 제조 시범 기지, 연간 10,000대 지능 엘리베이터 승강로 제조 시험 기지, AI 도화기 자율 주행, 환경 위생 장비 등 대상 현장에서 진공되는 자산 활성화 기술 혁신, 설비 생산 등에 관한 기업 책임자의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설비 설치와 조율 및 시험 생산 진척 상황 을 깊이 있게 요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앞장서 기업과 연계하고 봉사를 제공하며 기업의 공업 사슬 확장을 돕고 재반 요소 보장을 전력으로 잘하며 대상의 생산 가동과 효과 달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발전의 질적 효익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진공되는 공항경제개발구의 관련 사업 정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성당위, 주당위와 시당위의 결책 포치를 견결히 관찰하며 고품질 발전 목표를 확고히 틀어지고 기회를 다잡아 분발에 전진하면서 높은 표준으로 재반 사업에서 더욱 큰 돌파를 이뤄야 합니다. 개발구 개혁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고 체제 기재를 조속히 보완하며 주된 책임과 주요 사업에 초점을 맞춰 투자 유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주도 산업 사슬을 둘러싸고 대상을 정밀하게 유치하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동시에 유효 자원 활성화를 다그쳐 토지 사용 효익을 높여야 합니다. 공급 운행을 전력으로 잘 틀어지고 상시화된 기업 지원 기재를 구축해 기업의 생산 경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제때에 조율 해결함으로써 공급 경제계 안정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고 대상을 정성껏 기획하며 각종 기업 혜택 정책을 충분히 잘 활용해 개발구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공항경제개발구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리덕평,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학빈, 부시장 장준거리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8월 13일 우리시는 2026년 정부, 법원, 검찰원 연동 제1차 연석회를 소집했습니다. 시당위 부서기이며 시장인 김봉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 시사법국은 2025년도 정부법원 연동 행정재심, 행정소송 사업 정황을 통보하고 사건의 특점과 두드러진 부족점, 위험 우환을 분석했습니다. 시자연자원국, 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시시장감독관리국은 폐소율과 재심 시정률이 비교적 높은 문제를 둘러싸고 검토 발언을 했으며 집법 절차, 증거 수집, 법률 적용 등 문제의 근원을 깊이 분석했습니다. 시민법원과 시민검찰원은 재판 및 법률감독 사업과 결부해 연동 성과를 총무하고 행정집법에서 나타나는 공통성 문제에 대해 협동해 해결할 때 권한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2025년 사업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는 한편 기층 집법 절차가 규범적이지 못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한 합법성 심사가 엄격하지 못하며 행정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사업이 부족한 등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각 단위에서 회의 의견에 비추어 정돈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고 고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거울로 삼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 법원 검찰원 연동 분쟁 사전 해결 사법권이 폐쇄 고리색 시달 등 기재를 보완하고 책임자 법정 출석 응소 집법 전 과정 기록 등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며 법치 책임을 다져 재심 시정률과 행정 패소율을 지속적으로 낮춤으로써 법치로 전시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0: 연길시 문화관광 특색 자원을 심층 발굴하고 도시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높이기 위해 8월 12일 우리시에서는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취재단을 조직해 향촌마을 전원별장, 캠핑기지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푸른 산과 맑은 물속에서 짧은 휴가 숨은 명소들을 발굴했습니다. 우리나라 북방지역에서 해발이 가장 높은 고탑 번지점프 대상 가운데 하나인 해란명주 해란의 눈 번지점프 대상이 8월 7일 가동됐습니다. 이번 익스트림 체험 대상의 개방으로 해란명주는 전망 더하기 도전 복합 문화관광 모식에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으며 연변의 고공 극한 운동업태 공백을 메웠습니다. 해란명주는 원래 연길 기상탑으로 개조를 거쳐 고공전망, 문화전시, 기상연구학습, 특색료식, 문화창의 체험을 일체화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탑 꼭대기에 위치한 해란의 눈 번지점프대에서는 360도로 연길과 룡정 두 도시의 전경을 비롯해 모아산과 해란강의 아름다운 산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해란명주는 모아산 국가삼림공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 종합문화관광 건축물은 수지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1층은 도시 디지털 전시관으로 세인 패스트푸드점, 인기 촬영구역과 안내 기능을 결합했으며 2층은 연변 음식을 중심으로 조선족 민속 특색 요식을 제공해 등산구역 관광객들의 식사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8층은 기상문화박물관이고 30층은 해란강반 볕꽃향기 전망층으로 고공유리잔도에 도전할 수 있으며 31층에는 구름우 카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2층 해란의 눈은 도시 최고 지점에 위치한 야외 전망대로 고공 번지점프 외에도 고공 근해 등 체험 대상이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2: 8월 10일 우리시는 정경기녀와 HPV 백신 선전 및 관심 문제 문의 해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 질병예방통제중심과 연변병원 관련 사업일꾼들은 학부모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HPV 감염의 위해성, 백신 접종의 가치, 정책 규범, 접종 절차 등 핵심 문제를 둘러싸고 전문 강의 플러스 맞춤형 과학보고 플러스 현장 문의 해답 방식으로 청소년의 성장 발육 특성과 결부해 HPV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와 발병 위험, 질병 부담 및 자궁 경부암 예방통제 핵심 지식을 설명하고 HPV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최적의 접종 시기, 예방 효과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또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접종 절차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학부모들이 예방을 우선시하고 일찍 접종해 일찍 보호받는 과학적인 건강 리념을 수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국가 면역계획 해민 정책의 실시를 추진해 청소년 건강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알아본데 따르면 이뇨 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 대상은 2011년 11월 10일 이후 출생한 만 13세 이하입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영자 작사 백희남 작곡의 백일홍 연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고향집 장독대 옆에 핀 백일홍아, 누구를 기다려 시들 줄 모르느냐. 나 닮은 꽃이라 머리에 꽂아주던 못잊을 내 사랑 뜨거운 손길이여. 아 백일홍아, 너는 빨갛게 피었는데 내 사랑 당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 리진화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그리영자 작사 백희남 작곡의 백일홍 연정을 의리진화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간을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매미 소리가 청력 손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는 올해는 例년에 비해 매미 소리가 유독 크게 들

린다는 게시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속적인 고온은 마치 수컷 매미들에게 흥분제를 투여한 듯 기온이 올라갈수록 짝짓기를 위한 울음소리가 한층 더 잦아지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는 최고 80데시벨에 달하며 이는 지속적인 전동 드릴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매미 소음과 관련된 청력 손상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매미 소리로 인한 청력 손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이에 의사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매미 소리는 고주파 소음에 속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귀의 소리 려과 기능이 저하돼 생리적 이명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휴식하면 일시적인 이명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이명이 2, 3일 동안 지속되거나 청력 저하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영구적인 청력 손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심근경색, 뇌경색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귀에도 귀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네, 신경성 이명과 청력 저하가 동반되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한쪽 귀의 청력이 나빠지면 반드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매미소리의 최고조 시간이므로 밀림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매미소리가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매미소리가 이명이나 청력 손상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과도한 긴장, 불안, 수면 부족, 피로, 밤샘 등의 나쁜 습관을 피하고 잠잘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소음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다면 창문을 닫거나 귀마개를 착용해 소음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더 이상 EA류 발암 물질로 분류된 이런 물을 마시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몸이 불편하면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라는 당부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뜨거운 물을 직접 마시면 도리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놀래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섭씨 65도를 초과한 물은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기구에 의해 EA류 발암물질로 분류됐습니다. 네, 그럼 65도는 얼마나 뜨거운 물일까요? 열성적인 소비자들이 실제 측정한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 막 삶아낸 면은 대략 70에서 80도이고 막 우린 차는 대략 80에서 90도이며 샤브샤브 국물은 120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건강한 사람의 구강과 식도 내부 온도는 보통 36.5에서 37도 사이이고 가장 적합한 음식의 온도는 10에서 40도이며 일반적으로 견딜 수 있는 음식의 최고 온도는 50에서 60도이고 혀가 매우 뜨겁다고 느낄 때는 보통 음식의 온도가 약 70도에 이른 것입니다. 네, 그럼 왜서 뜨거운 물을 마시면 암을 유발할까요? 65도 이상의 물을 자주 마시면 암을 유발한다는 견해는 렌싯 종량학이 기재된 커피프림과 뜨거운 음료의 발암성에 관한 평가 보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연구는 매우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발암성이 생기는 기재와 관련된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매우 뜨거운 음료 섭취와 세포 손상 및 잠재적인 발암성의 연관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소화관 점막에 어느 정도의 열 손상, 의뢰하면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손상된 소화관 점막의 표층은 탈락하고 재생되며 반복적인 열 손상은 세포 증식 속도를 빠르게 해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세포의 암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암연구기구는 65도를 넘는 매우 뜨거운 음료를 이 에이류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는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발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만약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아주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예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식도 점막이 반복적으로 데일 수 있고 그 결과 화상 회복, 화상이 되풀이되어 암으로 변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물 마시기에 있어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째,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수온은 35에서 40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셋째, 조금씩 천천히 마시고 벌컥벌컥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음료로 물을 대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섯째, 날씨가 더워도 얼음물은 가급적이면 적게 마셔야 합니다. 네, 춤 운동이 우울증도 예방하고 노화도 늦춘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불안감, 과도한 스트레스,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이를 완화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답은 바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즐거운 운동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우울증 개선 효과가 모든 운동 중에 1위입니다. 바로 춤, 간과된 즐거운 운동입니다. 2024년 영국 의학 잡지에 발표된 1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여러 운동의 우울증 치료 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춤이 모든 운동 중에서 우울증 개선 효과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에 비해 춤, 특히 광장무는 우울증 개선 효과가 더 두드러지며 로인들에게 적합한 저비용 심리치료법입니다. 운동의학 관점에서 광장무의 장점은 신체와 정신의 이중적 개입이 있습니다. 북경체육대학 운동의학 및 재활학과 부교수 리설매는 광장무는 단순한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심폐운동, 균형훈련, 관절 가동성 자극이 결합된 복합운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음악과 집단 분위기는 독특한 에너지 마당을 형성해 사람들이 흥겹게 왔다가 만족스럽게 돌아가며 리듬에 맞춰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심신이 하나가 되는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기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도도나도 내 옆에 좋은 친구를 두고 싶은 것은 모두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럼 좋은 친구를 만드는 방법은 어떠할까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줄 친구를 찾기보다는 내가 먼저 친구를 아끼고 배려해줄 때 좋은 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네, 고급스러워 보이는 중년의 행동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웃지 않는다. 자랑하는 순간 가난해 보인다고 합니다. 남을 흉보면 내 수순이 드러나고요. 싸구려 많이 보다는 좋은 거 하나 입어라. 입에 음식 놓고 말하지 말거라. 약속 시간 잘 지키거라. 화내면 지는 거다. 여유가 품격이다. 말 끊고 끼어들면 교양 없어 보이고 감사 인사 못하는 사람 인품 의심 받습니다. 네, 고급스러워 보이는 중년의 행동 10가지. 네, 모두가 인생의 지혜고 삶의 지혜의 말인데요. 뭐 결국 또 하나하나 듣다 보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0: 살다 보면 뭐 남과 다투기도 하고 또 비교할 때도 많을 겁니다. 비교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딘가 조금 허전해지긴 하는데요. 마음을 채워주는 위로의 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길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조급하게 만들지 마세요. 꽃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듯 당신의 화창한 봄날도 당신의 속도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맙다 생각을 하고요. 특별한 일이 없었더라도 그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지켜낸 당신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대견한 사람입니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자신을 몰아가지 마세요. 힘들다고 울지 마세요. 조금은 서툴러도, 조금은 느려도 아무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서품 그때 그 시절 보내드립니다.
1: 야야, 모르겠다. 이게 이 표값이 올랐다는데 정말인지 보자. 어여, 옳구나. 이게 작년에는 30조인 게 금년에는 이게 50조야, 이게. 이거, 이거, 그, 저, 표를 사다 놓은 왕성 같은 데서 써버려가지고, 이게 어찌, 이게. 야, 이게, 왈라다, 왈라, 이게. 야, 모르겠다, 야. 다른 데를 들어갈 데 없는 거 하면 방법을 대봐야지, 알겠다.
2: 야, 사람들 뭐, 아이, 뭐다.
1: 야, 엄마, 왔어.
2: 요즘이 재밌는 면이다.
1: 야, 어디서 어제 아무튼 50원 그러면 왔다 갔다 하고 어제 표를 못 산 게 아닌가?
2: 싸겠지 뭐. 내 돈은 펑펑 썼는데 무슨.
1: 아, 옳다, 엄마. 응. 어제 오늘따라 엄마 아버지 내 돈을 다 맡겨서 평상시 엄마 거사 하던 게.
2: 아이, 연수국에 간 사람들 많은데 쓰리꾼이 많다면서. 아이, 자기 보관하겠대서.
1: 자, 그 돈을 지금 아버지 제대로 거사했을까?
2: 근심 말라네.

0: 됩니다. 필요 없어.
1: 아이 됐다. 아이 이봐 우리 좀 데려가면 아이 되는가.
0: 아 필요 없이 나 아이 된다 됩니다. 아이 됐고 아이 됐고.
1: 야, 어? 어, 내 이제부터 전화 그냥 눈 뚱뚱한 게 겁이 많을 것 같아. 야, 뭐 그걸 먹이 놓게 어찌는가 보다.
2: 아이고 마른 시라지 같은 나 그냥.
1: 어, 우리 들어가면 아이 되는가?
0: 혹시 아이 되구만.
1: 아이 그래 우리 식구들 앞에서 내 맨즈를 봐주면 아이 되오?
0: 무슨 맨즈? 맨티얼도 없었구만 아이 되구만 아이 되구만.
1: 이 나그네 얘기야 이 뭐 블루개처럼 생긴 나그네 그래서 까다롭게 논다.
0: 무슨 게 블루개?
1: 아,
0: 아이 나그네 이 마름맹 대 같은 나그네 어제 이 모래 불을 갖고 꽉 심어놔래. 남산 부활이가 믿는 사람이다 그러지.
1: 하하 나는 무서워 아니었다. 이번 내 이래라도 이 주먹으로 저기 둥글색 대가리 박아놓으면 그거 눈에 해뜨면 해뜨면 번져진다.
0: 이거 오늘 그리.
1: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2: 근데 이 낙내 우에만에 그 여자를
0: 신고. 여자도 무슨 여잔데?
2: 우에만에 먼 친척 여자를 고보로 싸드는 바람에 지금 거의 못 알아, 이게.
0: 아이고, 마음이 후하기는.
1: 야, 야, 옳다. 나는 무슨. 돈 아까마저 고보로로 아이 싸두게 했는데, 아니, 우리 요모 당시에 겨울하고 제일 비싼 채소를 싸두려 해가지고, 야, 내 그래야, 고보로를 싸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데. 야, 정말야, 우리 각시 통꾸 여전한데, 야, 정말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다는데, 옳지?
2: 못 담으겠어.
1: 그래서 돌려서 그죠. 야, 야, 전에 제 당시에 각시를 대단히 잘 얻었어. 이런다. 당신을 묵은다니, 우리 가시처럼 저렇게 참으러운 여자, 저렇게 고문 여자, 없지?
2: 없지? 이거 없어. 에? 우리 정말 얘 이때까지 연출에 한 연출을 한 번도 빼놓고 다 봤다 했습니다. 밥은 먹다가도 얘 연출 시간이 되겠고, 얘 굶은 미사들도 다 나와서 연출 꼭 보고
1: 예.
2: 다 뗐습니다. 걔 들어가면 알겠어.
0: 정말 표 없이는 정말 아닙니다.
1: 우리 정말 예수는 그렇게 반가워하는 사람들이란데, 우리가. 야, 정말로 연출 빼놔쳐갖고 본다는데.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야 무슨 군을 입게 되면 우리 서인아 그러면 톡톡 통 다친다는데. 광신은 어지간한 문공단보다 못자요. 이런다는데.
0: 응. 아니, 그게 정말인데.
3: 아, 정말인데. 매다시피 요청장에 들어오고, 막, 어떤 막 시끄러워 죽겠으면, 와, 노래 달라고, 어디 요청에 들어오니.
0: 아, 이렇게. 내 눈으로 직접 보고서니.
3: 응.
0: 확실히 실력있고, 숲에 있으면, 내 오늘 무사로 들여보내겠습니다.
3: 예, 개짓말.
0: 아, 정말, 정말, 정말.
3: 진짜?
0: 아, 진짜, 대비래.
3: 야, 아야, 엄마, 우리 일주일 안 되면 집에 있는 북이나 풍금이나 가져와 깨겨 그랬다.
0: 그렇지 말.
3: 예.
0: 야, 북이나 풍금이나 빌려.
3: 예.
0: 아, 이랬어, 이랬어. 우리 마지막 설명 쓰다는 풍금이고 북이고 빌라빌라 나 기다렸잖아. 거기다 먼저 써.
3: 아, 그, 아, 그거 된다.
0: 좀 기다려.
2: 나 여기
3: 어디 있습니다. 어디?
0: 어디?
3: 어디?
0: 기다려.
3: 가만.
0: 아야, 북이다 좋다 그게.
3: 이거 말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죠. 아버지 북 치고, 엄마 노래하고 내 풍금 칠게. 우리 잘하면 춤 추자.
0: 아, 그래. 그래.
2: 야, 무슨 노래가 돼?
3: 상대기수.
2: 상대기.
3: 어, 내가 가. 그냥 내딱 준비하고

0: 빨리 출력이다네.
1: 들려주세요.
0: 동무사에 왔다 울고 가겠다네. 그래 빨리 인상하세요. 왜 들어가셨다고? 무사는 인다.
2: 어머 들어가게. 예.
0: 잘한다.
1: 우야.
0: 어제 나도 이제 북이라 그 사람 계시면 아들만 해야 돼. 그래 집었어. 내 정말 무효 어디 가나. 두 번째라면 애한 사람인데 아줌마 이렇게 부부망 대신도에 내 무효 싹 퍼져야겠다 그 말도 아이 부부에 그 사기 있으면 가져오세요 아직 그 마지막에 못 들어갔지
3: 자자자 그럼 나는 나도 노래 부르겠다
0: 무슨 말도 마음대로 하세요
3: 아토리 한 마리 부르롱 한 내 방울이 덜렁 우세 우세 우세
0: 아자자자자자자자 아세요 정말

0: 죽이지 마. 죽이지 마. 그만 두고 암살기 시집 갈 때. 어디 범소리도 개소리지 보세요. 야 이모 범도 매력이 없으면 개소리 칠다. 아빠
1: 네 여지껏 농담했습니다.
0: 야
1: 빨리 들어가서 들어가.
0: 들어가라고.
1: 예 들어가.
0: 야 좋다야. 아이 감사야. 내가 잘 먹겠어요.
1: 야야 미안했어.
0: 야 좋다야 들어가자야.
1: 저런 열성 관중들이 있기에 우리 예술이 지금껏 살아 숨쉰 게 아니겠습니까?
2: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말들입니다. 의사도 인정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 과연 통치약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들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보약은 발을 담그는 것.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건강관리는 마음가짐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탈. 네, 신탈가 중요하다고 하죠. 네, 바로 그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상처 받지 않기로 해야 합니다. 가끔은 많이 힘들고 지쳐서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말없이 안아주고 토닥토닥 위로해주세요. 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빛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 겁니다. 네,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 대신에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건 어떨까요? 말보다 행동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번 실천하다 보면 그 어려움도 일상화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이 웃는 하루, 얼굴이 웃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지며 운동을 통해 행복을 전달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문덕수 관장님입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온 마음을 쏟고 계신 문덕수 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0: 도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클럽 네 문덕수 관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네, 관장님께서는 현재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아이들과 이 학부모님들과 함께 6주년 활동을 진행하셨다면서요.
2: 네.
1: 네, 어떤 활동을 또 진행하셨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2: 네. 6년 동안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랑 부모님들과 함께 매주년 활동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1: 아, 네.
2: 활동을 진행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부모님들과도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1: 배우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2: 네, 타이거에서는 주로 아이들이 연령과 체력에 맞춰 기초 체력 향상 운동과 기능성 운동을 지도합니다.
1: 네.
2: 네, 기초 체력 운동은 줄뛰기, 달리기, 점프, 균형 잡기, 민첩성 훈련을 지도하고
1: 네.
2: 기능성 운동은 축구, 농구, 격투기, 태권도 등등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총 300명 정도 되는데
1: 네.
2: 3살부터 14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전문적인 코치들한테서 자기가 좋아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기초적인 운동도 있지만 이제 기능성으로 넘어가서 네. 다양한 이제 항목을 네.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2: 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참, 네, 이제 학생 입장에서도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것 같네요.
2: 네.
1: 네. 한 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네, 아이와 부모님 모두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점이 가장 또 인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종합적인 네, 유소년 스포츠클럽을 네, 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2: 네, 어린 시절부터 운동선수로 활약했고 연변대학 체육학부를 졸업했습니다.
1: 네.
2: 4년간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축구운동을 해왔고
1: 네.
2: 주변에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우연히 얘기 중 아이들이 한 곳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운동 항목들을 마음껏 할 수 있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실 필요 없이 편리하게 한 곳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운동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이 조언으로 타이거 스포츠를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래요. 초창기는 그럼 이제 친구들끼리
2: 네.
1: 같이 이제 시작을 하신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지금은 이제 관장님께서 혼자
2: 네,
1: 운영하고 계시고요.
2: 네,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아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2: 네.
1: 또 이제 배우셨고
2: 네.
1: 운동선수로 활약하셨다고 하셨는데
2: 네.
1: 관장님은 어릴 때 어떤 운동 배우셨습니까?
2: 저는 축구 전문입니다.
1: 아, 축구 전문으로
2: 네.
1: 배우셨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가셔서
2: 네, 외국
1: 생활을
2: 유학 생활을 한 6년 정도 하시고 회사 생활을
1: 6년을
2: 예, 2년 하고
1: 네.
2: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 그래요. 6년이면 짧은 시간도 아닌데 네. 네. 돌아올 그 결심을 하신 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지금도 운동을 좋아한다지만
2: 네.
1: 그 정작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다른 분야지 않습니까?
2: 네, 네. 맞습니다.
1: 이제 전에는 선수로서 활약을 하셨고
2: 네.
1: 이제는 또 가르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분야인데 아이들을 상대로 한 이 스포츠 클럽을 오픈하면서 이 유소년 운동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과 또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2: 네. 클럽을 오픈하기 전에 저는 항주, 상해, 심양, 장춘 등등 여러 곳이 유소년 스포츠 클럽을 직접 다니며 현장을 알아보고 배우면서
1: 네.
2: 시험도 쳤습니다.
1: 시험이라면 어떤 시험이죠?
2: 결혼 그런 증도 따고
1: 아 자격증이요?
2: 네, 자격증도 따고
1: 네.
2: 그리고 아이들이 연령별 성장 특성과 신체 발달 규칙에 맞춰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1: 네.
2: 또한 코치진에 대한 요구 기준도 매우 높기에 현재도 매주 코치들과 함께 교육 방안을 연구하고
1: 네.
2: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0: 난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코치진들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얘기를
0: 예.
1: 해주셨는데, 코치진은 지금 대략 몇명 정도 계신 건가요?
0: 지금 저까지 10명이 있습니다.
1: 10명의 코치진과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코치분들도 이제 다 전문적으로 운동을
0: 네,
1: 전공하신 분들이죠.
0: 자격증도 다 있고,
1: 아, 자격증도 있고, 네, 그래요. 전문적인 또 코치진과 함께, 네, 그리고 또 계속 새로운 그런 모색을 연구하시는 거겠네요,
0: 네,
1: 그러면.
0: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아이들 하면 요즘은 뭐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싫어하는 아이들도, 네, 많지 않습니까? 힘들게 운동을 하다 보면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운동이 즐거움을 느끼고 또 취미를 삼을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우선 아이들이 즐겁게 운동에 입문을 할수 있도록 게임처럼 재밌게 지도하여 부담 없이 운동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1: 네.
0: 또한 아이들이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고 흥미를 잃지 않도록 강도와 방식을 조절하면서 코치들이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작은 진보에도 칭찬해주고
1: 네.
0: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운동을 진정한 취미로 삼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아이들 연령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런 교육 방안도 다 다른 건가요?
0: 네, 다 다릅니다.
1: 그래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제 나이도 어리고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할것 같은데, 제일 어린 친구들은 몇살 정도 되나요?
0: 지금 현재 3살부터
1: 세
0: 지금
1: 살부터요.
0: 운동에 입문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1: 3살부터. 그럼 그 나이대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적응을 잘 하나요?
0: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하거나
1: 네.
0: 아니면 환경에 좀 적응하기 힘들어하는데
1: 네.
0: 결혼들이 그냥 게임식으로 애들을 좀 오락실처럼
1: 아, 네.
0: 생각하게끔 재밌는 게임으로 애들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제 운동이라는 개념보다는 같이 노는
0: 맞습니다.
1: 형식으로.
0: 놀이터처럼
1: 아,
0: 생각하고 그냥
1: 네.
0: 놀아주는 거죠.
1: 그래요. 3살부터 그럼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아이들은 몇살 정도 됩니까?
0: 나이가 제일 많은 아이는 지금 현재 14살 아이가 있습니다.
1: 14살이요? 그러면 그 정도 나이대는 또 어떤 운동 항목을, 네, 배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0: 중考.
1: 고등입시 시험을요? 네, 고등입시 시험을.
0: 고등입시 그런 체육 시험을 위주로
1: 아,
0: 배우고 있습니다.
1: 대비해서. 그럼 이제 고등입시 그 전문 또 그런 반도 있습니까?
0: 있습니다.
1: 아, 입시를 위한 분들의,
0: 있습니다.
1: 네. 어떻게 그 나이 또래 친구들이 와서 이제 배우면 입시 시험에 좀 도움이 됩니까?
0: 많이 도움이 되죠.
1: 아, 그래요? 일주일에 몇번 정도 이제 수업을 합니까?
0: 초중 다니는 애들은 시간이가 좀 여유치 못해서
1: 그렇죠, 예.
0: 보통 주말에만 와서
1: 아,
0: 운동을 하고,
1: 주말에서만.
0: 토요일하고 일요일 위주로 오셔서,
1: 네.
0: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주말만 해도 이제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0: 동작 같은 걸좀 배워주면 많이 또 그거 가지고 이용을 하시죠.
1: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코치진들의 전문적인, 네, 또 수업 방식이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1: 네, 운동을 통해 체력과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다른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클럽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은 어떤, 네, 긍정적인 변화를 보입니까?
0: 운동은 단순히 체력과 운동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저희 클럽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고, 운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극복하는 경험을 쌓으며 나도 할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1: 네.
0: 그리고 집중력과 규칙성이 길러지면서 수업에 집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활동하는 과정에서 학습 태도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사회성과 협동심이 자라고 팀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함께 노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하면서 운동 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활기차고 쾌활한 아이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성격상.

0: 입장에서도 변화가
1: 네, 많이
0: 생기는군요. 네.
1: 변합니다.
0: 그래요. 또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 관장님께서는 제일 뿌듯하지 않을까.
1: 네, 맞습니다. 제일
0: 네.
1: 기쁘죠.
0: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마다 뭐 성격이나 체력, 이 운동 능력이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1: 네.
0: 그한 수업 안에서 모든 아이가 이렇게 고르게 성장하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1: 네. 아이마다 성격, 체력, 운동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지도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클럽에서는 개별 맞춤형 지도를 통해 모든 아이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준별 맞춤 지도를 실시합니다. 같은 수업 안에서도 기초가 약한 아이에게는 쉬운 동작부터 시작하고, 능력이 좋은 아이에게는 도전적인 과제를 주어 각자 알맞은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네. 둘째, 성격에 맞는 지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내성적인 아이에게는 충분한 격려와 기다림을 주고, 활발한 아이에게는 규율과 집중 훈련을 병행하여 모두 안정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끕니다. 셋째, 소그룹 활동과 개별 지도를 병행합니다. 코치가 아이들이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보충 지도를 해주어 뒤처지지 않게 함께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이렇게 또다 다양한 아이들이지만, 전혀 또, 뒤처지지 않게,
1: 네.
0: 그 맞춤형 지도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1: 네.
0: 그래요. 운동하러 오는 아이들의 이 안전도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1: 네.
0: 이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동시에 그 가장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숨은 노력도 하고 계신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저희 클럽의 최우선입니다.
0: 그렇죠.
1: 눈에 보이는 안전시설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은 곳에도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운동장 바닥은 충격 흡수가 좋은 재질로 되어 있고, 모든 기구는 매번 점검하여 혹시 모를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합니다. 아이들이 뛰놀 때 부딪히거나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모든 공간을 안전하게 설계했으며,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숨은 노력으로는 전원이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 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해 놨고요. 또한 코치들은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어찌 보면 운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1: 네.
0: 이런 또 안전 방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1: 네,
0: 않을까.
1: 맞습니다.
0: 관장님의 또이 세심한 노력이 또 학부모들이 믿고 또 자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1: 네.
0: 보장이 아닐까 싶어요. 학부모님들과의 그 소통도 어찌 보면 관장님의 몫이지
1: 네.
0: 않습니까? 영업적인 측면에서 회원들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관장님은 오히려 일부 학부모에게 자녀의 등록을 권하지 않기도 한다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1: 네, 저희 클럽에서는 학부모님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마음이 급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변화를 너무 빨리 보시려고 하시거나 운동의 본질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통을 통해 바로잡고 올바른 인식으로 바꿔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하죠. 아이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한 주에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오시겠다고 하시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고 불규칙하게 오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수입보다는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불규칙한 참여는 아이에게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하잖아요.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아이를 위해서라면 등록을 권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0: 어찌 보면 찾아오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또 안 좋아하실
1: 그럴 수도
0: 수도 있는,
1: 있죠.
0: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뭐, 꾸준히 또 견지를 하는 것이 또 아이를 위한 그런 최선의 선택인데, 한 달에 한 번, 두번 오면 어찌 보면 서로 이제, 네, 효과를 기대하는 부모님의 입장이나 또 코치님들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지
1: 맞습니다.
0: 않습니까? 네. 그래요. 아무래도 또 이런 인식을 제일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네요. 그래요. 아이가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하려면 이 부모님의 지지와 협조가 아무래도 필수적인데,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끌고 아이들의 성장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활동도 다양하게 조직한다면서요.
1: 아이가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하려면 부모님이 지지와 협조가 정말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성장을 직접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줄뛰기 시합, 장거리 달리기 시합, 그리고 부모님들과의 운동회 등등 시합을 통해 아이들이 배운 것을 보여주고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며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0: 부모님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시나요?
1: 애들하고 달리기도 하고
0: 아,
1: 게임도
0: 같이,
1: 하고
0: 단순히 이제 어린 친구들끼리만 시합하고
1: 그런
0: 하는 것이
1: 것도
0: 아니라,
1: 있고 또 부모님들하고 같이 달리기도 하고 밭을 다니기도 하고
0: 참 좋네요.
1: 또한 아이들이 변화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공유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성장 과정을 함께 나누며 부모님들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응원하는 환경을 만들면 아이들도 더욱 즐겁게 운동 지속할 수 있고
0: 그렇죠.
1: 장기적으로 건강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이제 6년간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네, 운동을 오랫동안 견제한 아이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이나, 네,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실까요?
1: 6년 동안 유소년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과 함께 했고, 오랫도록 함께 해준 아이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는데, 처음 왔을 때는 매우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운동도 잘하지 못하고 따라가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점차 자신감이 생기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리더 역할까지 하며 다른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운동이 단순히 몸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격과 자신감까지 바꿔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저에게 큰 보람과 동기가 되었습니다.
0: 그렇죠. 네. 그래요. 이제 또 6년간 운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오랫동안,
1: 그런데 점차 결혼들이 지도하에 애가 느는 모습도 보여주고 리더심도 생겨서 많은 친구들을 리더하면서 많이 이끌어주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0: 굉장히 어른스러운 또 아이로 성장을 하고 있네요. 그래요. 이제 그러면 보통 이런 운동 클럽 하면 남자아이들만 많이 가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여자아이들도 많나요?
1: 여자애들도 많습니다.
0: 비중을 따지면 몇대몇 정도 됩니까?
1: 거의 50대 50? 아마 여자가 더 많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1: 여자애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0: 어떻게 여자 어린 친구들은, 네, 이제 와서 쉽게 적응을 하시나요?
1: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들죠.
0: 여자아이들은,
1: 좀 힘들고 하면은 가끔씩 안 오겠다 할 때도 있고,
0: 그렇죠.
1: 그거는 또 부모님들 노력하고, 결혼들이 노력이죠. 애들이 안 오게 돼서 부모님들이 안 데려오면은 영원히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님들하고, 어떻게 하나 애를 얼려서라도 학원만 데려오라고 얘기하면, 나머지는 우리 코치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지도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0: 이제 또 학원을 오시는 것까지 부모님의
1: 네.
0: 역할이고, 나머지는 이제 코치님들이 다
1: 맞습니다.
0: 알아서 케어를 하신다는
1: 네.
0: 거죠. 네. 의외로 여자아이들도 많네요. 그러고
1: 네,
0: 보면.
1: 맞습니다.
0: 그래요. 그 어떻게 운동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0: 똑같은 수업 방식인가요?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 차이가 있습니까?
1: 연령대에 따라서 수업 방식이 틀리지만
0: 네.
1: 남자랑 여자랑 거의 비슷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래도 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1: 네,
0: 하는
1: 조금은
0: 생각도
1: 차이가
0: 드는데,
1: 있죠.
0: 네.
1: 대신 여자들도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이제 조금 또 배우고 나면 여자애들도 충분히 운동신경이 또 이제 성장하면서 거의 이제 남자애들 못지않게 잘할 수 있겠네요.
1: 네.
0: 네, 그래요. 그동안 이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시면서 네, 6년이라면 짧은 시간은 아니지
1: 네,
0: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어려웠던 점들도 참 많으셨을 것
1: 네.
0: 같은데, 네, 관장님은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1: 네, 클럽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0: 그렇죠, 네.
1: 특히 초기에는 시설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0: 네.
1: 때로는 부모님들이 오해를 풀고 소통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때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함께 해주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또한 클럽을 함께 꾸렸던 친구들과 함께 지금까지 이끌고 있는 코치진들의 도움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0: 그렇죠.
1: 아이들을 위한 진심이 통한다는 것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0: 네, 그래요.
1: 네.
0: 어찌 보면 외국 생활을 또 오래 하셨고,
1: 네.
0: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창업을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선택은 아니셨을 것
1: 네,
0: 같은데,
1: 맞습니다.
0: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이렇게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네, 말리거나 반대하지 않으셨나요?
1: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예,
0: 그래요?
1: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
0: 네.
1: 그냥 운동 쪽으로는 부모님들이 반대하신 적은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그렇게 또 돌아오셨고,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뭔가 클럽을 운영하시면서,
1: 네.
0: 이제, 홍보 같은 그 방면에도,
1: 네.
0: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1: 네,
0: 않습니까? 네.
1: 맞습니다.
0: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셨나요?
1: 처음에는 유치원하고 학교
0: 네.
1: 대문 앞에 가서 그
0: 전단지를
1: 예,
0: 돌리고,
1: 전단지를 막 나눠주면서 예,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자주 쓰는 외신 예,
0: 네.
1: 그런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예,
0: 홍보해주고,
1: 홍보해주고 이렇게 시작을
0: 네.
1: 했습니다.
0: 처음에 오픈했을 때
1: 예.
0: 그 학생 수가 몇명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1: 처음에는 한 10명으로부터 시작했죠.
0: 어우,
1: 예.
0: 그래도 적진
1: 주위에 아는
0: 않은데요.
1: 친구들이
0: 아,
1: 소개로 이렇게
0: 네.
1: 모집하고 하고 해서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0: 네.
1: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0: 네.
1: 한 100명으로,
0: 와, 3개월
1: 예.
0: 만에 100명으로
1: 예.
0: 늘었군요.
1: 우리 이 학원은, 우리 초창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0: 아,
1: 우리 연길에서 시작했을 때,
0: 네.
1: 연길에서는 거의 한세 번째 아니면 두
0: 네.
1: 번째 정도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도 또 주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1: 네.
0: 네, 빠른 시간에 또 자리를 잡으셨고,
1: 네.
0: 그래요. 지금은 이제 뭐, 학생 수가,
1: 한
0: 네, 300명
1: 300명 예
0: 정도.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이제 또 10명에서 지금의 이제 300명
1: 네.
0: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또
1: 네.
0: 운영을 하시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타이거 이 유소년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관장님은 단순한 운동 지도를 넘어 아이들의 성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남기고 싶습니까?
1: 네.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저는 단순한 운동 지도를 넘어 아이들에게 평생 건강한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0: 네.
1: 운동을 통해 몸이 튼튼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끈기와 자신감,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우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 나도 할수 있다. 는 믿음을 갖고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감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저는 앞으로도 진심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싶습니다.
0: 네. 그래요. 이제 요즘 부모

0: 부모님들의 그 생각에는 운동보다는 그래도 공부라고 많이 생각하지
1: 네.
0: 않습니까? 이런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한테도 뭔가 관장님이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됐는데요.
1: 공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0: 네.
1: 나중에는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1: 비록 전문적인 운동을 안 해도 되지만은
0: 네.
1: 아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운동도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 제 보기에는
0: 네.
1: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1: 네.
0: 네,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아, 우리 아이는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것 같다라고 또 스스로 판단을 하고, 아, 운동 쪽에는 아예 눈길을 돌리지도 않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처음에 와서 애 데리고 왔을 때에는
0: 네.
1: 와서 자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0: 아.
1: 이럴 애들도 배울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애들이다 보니까 와서 보면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배우면서
0: 네.
1: 나중에 잘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코치님들이 세심하게 지도하여 애들이 점차 좋아지는 모습을 항상 부모님들께 보여주고 애들도 성장하면서 자신감도 생기면서 또이 공부하는데도 많은 좋은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운동을 통해서 이제 뭔가 정신적인 그런 마인드들도 변할 수 있고, 네,
1: 맞습니다.
0: 그래요. 어찌 보면 부모님들의 그 생각과 결정이 제일 큰 요소를 차지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렇죠.
0: 네, 그래요. 그럼 이제 관장님은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제일 처음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까?
1: 처음으로 얘기할 때는 항상 애가 운동해본 적이 있느냐고
0: 아,
1: 물어보고,
0: 네.
1: 없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뭐 이렇게 뭐그 운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립니다.
0: 아, 네.
1: 뭐, 애가 줄뛰기를 할수 있냐고,
0: 아, 네.
1: 아니면 뭐 달리기 하는 모습도 보고,
0: 아,
1: 뭐
0: 네.
1: 뛰는 모습도 보고, 여기를 먼저 관찰해 본 다음에 애들 상황을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0: 네.
1: 이 애는 어디서부터 뭘 배워야 한다는 이런 걸 가르쳐 드립니다.
0: 기초부터 이제 다 분석을 하고, 뭐, 달리는 자세나 아니면, 뭐, 줄뛰기를 또 기본적으로 할수 있냐, 이런
1: 지금
0: 것을.
1: 또 줄뛰기가 매우 더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많이 또 기초적으로 이제 운동하면 줄뛰기부터
1: 네,
0: 시작하는
1: 맞습니다.
0: 네, 또 그런 추세이고 일일이 분석을 하고 그걸 또 부모님한테 공유를
1: 예,
0: 해주시고
1: 우선 먼저
0: 네.
1: 부모님한테 얘기해줘야
0: 아.
1: 부모님도 교회하잖아요.
0: 네. 어떻게 부모님들은 그러면 잘 받아들이시나요?
1: 받아들이는 부모들도 있지만 가끔씩 우리 애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뭐 인사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부모님들도 있고
0: 아무래도 단시간에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1: 그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0: 부모님들이 있죠. 아, 그래요. 또 이제 일일이 그런 방면에서 또, 네, 관장님께서 다, 일대일 상담을 하시고 그런 고민도 다 해결해 주시고 참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요. 지금 이제 6년 동안, 네, 타이거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그 운영 방향이나 뭔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1: 앞으로 저희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 클럽은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네.
1: 첫째, 아이들이 개별 성장 특성에 더욱 맞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력뿐만 아니라 감각, 집중력 향상 등 전적인 성장을 돕는 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0: 네.
1: 둘째, 부모님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여 아이들이 성장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계획하겠습니다.
0: 네.
1: 셋째, 안전한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최상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스포츠 클럽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네, 문덕수 관장님과 함께 스포츠클럽의 운영 철학과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생생한 현장 이야기까지 네, 잘 들어봤습니다. 관장님의 노력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고 있을 것이라 네, 믿어 의심치 않겠고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앞으로의 클럽 발전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율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해가 높이 떠 환하게 밝은 한낮부터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전 오후 초반까지는 정신이 맑아 공부나 할 일을 처리하기 가장 알맞은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소학교 5학년인 조카를 돌볼 때도 이 점을 생각해서 낮 곁에 숙제를 먼저 끝내고 마음 놓고 놀아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숙제 분량도 많지 않고 어려운 문제도 거의 없었으니 충분히 낮 곁 안에 다 마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못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질질 끌어놓으니 놀지도 못한 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낮곁입니다. 낮곁의 뜻은 한낮에서부터 저물기 전까지의 앞절반, 즉 한낮부터 오후 초반까지 밝은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해가 아직 높게 떠 정신이 맑고 일을 처리하기 여유로운 낮 구간을 통틀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놀고 싶은 마음에 숙제를 미루고 낮 곁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조카를 보며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학생 때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밖에서 뛰어놀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눈앞에는 숙제가 놓여 있고 마음을 다잡고 책상 앞에 앉으려니 창밖의 밝은 햇살이 자꾸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했습니다. 결국 놀고 싶은 마음에 숙제를 뒤로 미루고 낮곁을 통째로 날려버린 적도 있습니다. 낮곁이 지나 해가 어둑해지고 옵니다. 한낮부터 오후 초반까지의 밝은 시간을 섬세하게 구분해 담은 낮곁은 선조들의 자연 관찰이 담긴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아이들의 공부 계획을 세우거나 본인의 할 일을 정리할 때 오늘 배운 낮곁을 떠올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절강성이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했습니다.
0: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하는 학습교육이 전개된 이래 온남성 실성반나와 흥동강성흑회가 학습점검 개선을 일괄 추진해 학습성과를 민생발전의 실효로 전환했습니다.
1: 중앙선전부 등 부문이 생태환경법전 학습선전 업무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부했습니다.
0: 우리나라가 소사, 중사, 남사, 군도, 산호초 생태계 현황을 처음으로 집중 발표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입니다. 습금평 총서에는 발전 속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제하며 공동부유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이 5년 남짓한 시간에 걸쳐 추진되는 동안 절강성은 시종 일관 청소기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기본 공공봉사의 균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했으며 대중의 고품질, 다양화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힘써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의 성과를 민중이 체감하고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전환해왔습니다. 이틀 동안 태풍이 잦아들면서 절강성 서남부 산간지역은 점차 맑은 날씨를 맞이했습니다. 순회진료 등 봉사 차량이 산간지역에 말로 들어오면서 정상적인 봉사가 회복됐습니다. 절강성 료수시, 룡천시, 금계진 상금촌촌민 류수부는 효랍을 세는 사람도 있고 심전도를 해주는 사람도 있으며 어르신들의 목욕과 리발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 정말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주민 주가윤은 차량이 마을까지 직접 와서 봉사를 해준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에 우리도 도시와 똑같은 봉사를 받을 수 있어 너무 좋고 또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식 봉사는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이후 절강성이 공공봉사의 일체화를 촉진하고 우산 자원의 보편적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중요한 조치입니다. 절강성의 면적 중 70%는 산악지대로서 주민이 사는 섬도 200여 개나 해서 지리적으로

또 고립되고 거주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공동부유란 이곳의 주민들도 균형 잡힌 기본 공공봉사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절강성 보건건강위원회 왕인원 주임은 우리는 고정 플러스 이동 봉사 모델을 탐색해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건이 갖춰지고 인구가 비교적 밀집한 지역에는 고정형 보건실과 의료소를 설치했고 외딴 산간 지역과 섬 지역에는 순회 진료 차량과 이동식 의료 선박을 들여보냈습니다. 주민들이 집 앞에서 약을 처방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중복 건설로 인한 자원 낭비를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곧 원스톱 봉사 플랫폼 하나로 됩니다. 현재 전성적으로 1,510개의 표준화된 순회 진료소가 구축되어 행정촌의 의료보건봉사 전면 포장이 실현됐습니다. 봉사가 사람을 찾아가도록 하고 공급 방식의 변화를 통해 량질의 공공자원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정밀하게 현장으로 내려가게 함으로써 이러한 고정 플러스 의료동 봉사 모델도 전성에 걸쳐 확대되고 있으며 봉사 범주도 금융, 농업 지원, 노후 돌봄 등 여러 분야로 확장 연장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은 가장 중요합니다. 절강성에서 근무하던 시기 습금형 동지는 민생 문제 해결을 모든 업무에 최우선에 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천만 공중을 심도 있게 추진했으며 공공 재정 자원을 농촌과 낙후 지역으로 기울이고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추진하는 장기적인 기제를 구축해 사회 발전의 성과가 모든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5년 동안 절강은 이 요구를 실속 있게 관철했습니다. 현재 행정촌의 88% 이상이 왕복 2차로를 갖췄고 도농버스 통합 활용률은 90%에 달했으며 농촌 급수 규모 활용률은 92%에 이르고 수질 기준 충족률은 99%를 넘습니다. 8만 9천 대의 공공 충전기가 절강성의 농촌 곳곳에 보급돼 수요가 있는 모든 형질을 전면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정부 판공청 제3초 장국평 처장은 우리는 습금평 총석의 간절한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88 전략을 깊이 있게 실천하며 하나의 청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가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공공봉사 체계가 유에서 우수함으로 도약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 발전을 통한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과정에서 우리는 교육, 의료, 양로, 고용 등 기본 공공봉사의 균형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욱 신속히 모색하여 기층의 공공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봉사 보장을 잘 추진해 발전 성과가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파시 공보가도에서 85세 도한계 할아버지는 전화 한 통만으로 집에서 급식, 청소, 대리 구매 등 양로 봉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강 지역사회 주민 도한계는 재택 양로 봉사가 직접 집까지 식재료를 배달해주고 또 가사와 청소를 도와주니 우리 노인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복의 배후에는 절강성이 모색하고 있는 양로 봉사의 분류별 맞춤형 정책 경로가 있습니다. 재택 노인을 위해 스마트 양생 플랫폼을 구축하며 방문 봉사를 제공하고 특별히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시설이 잘 갖춰지고 봉사 품질이 높은 공립 양로 기관을 제공하며 기능 상실 노인을 위해 장기 요양 보험, 양로 봉사 보조금 등을 제공합니다. 일련의 정책 조치는 도시에서 산간 지역까지 건강한 노인에서 기능 상실 노인까지 아우르는 전 과정 보호 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절강성 용파시 민정구 오준약 부국장은 양로 봉사는 수요에 따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실천 과정에서 노인들의 수요가 각기 다르기에 양로 봉사는 획일적인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 지역 평가를 실시하여 자료 신청과 전문기관의 평가를 결합하고 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시간 갱신하며 연령, 건강 상태 등 조건과 결합하여 료형별로

0: 여러 장면의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로인이 가장 적합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온주 구해구의 한 유치원에서는 올해 새롭게 여름방학 보육봉사를 시작함으로써 많은 학부모들의 근심을 들어주었습니다. 학부모 묘춘미는 집에서 차로 2, 3분 거리에 불과해 매우 가깝고 비용도 저렴하며 교원진도 믿을만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육과 교육의 일체화 계약은 절강성 공공봉사 일체화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3세 미만 유아의 보육이 어렵고 비용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강성은 부문 간의 분할을 타파하고 본래 교육, 보건 등 부문으로 나뉘어 있던 관리 기능을 심도 있게 통합하여 유치원이 보육 봉사를 제공하도록 추진함으로써 2세에서 6세 사이 어린이의 연속적인 교육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보육교육일체와 개혁연구지도센터 집행주임인 엄종근은 보육반은 단순한 소반이 아니고 반드시 영유아의 성장 특징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육교육일체화 개혁을 통해 유아교육 자원 배치와 교사진의 장점을 보건건강의 의료양생특기와 하나로 묶고 전일제, 반일제, 림시보육 등 다양한 보육 봉사를 종합하고 유치원과 가정, 지역사회 간의 협력 교육 기제를 건전했습니다. 현재 절강성에는 5천 개에 가까운 유치원이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해 보육반을 개설했고 보육 중인 영유아는 10만 3천 명에 달합니다. 공동부유시범구 건설 5년여 동안 절강성은 성 전체의 하나의 판으로 보고는 사고방식을 수립하고 전국에서 설선수범으로 기본 공공봉사 일치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성급 96개 기본 공공봉사 기준이 도시와 농촌 간 차별 없이 실현됐으며 기본 공공봉사의 균형, 보편적 혜택, 접근성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이 비추어 절강성은 2030년까지 고품질 발전, 고품질 생활 선행구를 기본적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영유아를 잘 육성하고 학습에서는 우수한 교육을 받으며 노년에는 양생을 누리는 등 7대 우선 혜택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인과 어린이 봉사에 더욱 온기를 불어넣어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교육이 전개된 이래 운남성 시수왕 반나와 금룡강성 극하시는 학습과 점검, 개선을 일괄 추진함으로써 학습과 실천을 결부하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하나로 하여 학습교육의 성과를 민생에 이바지하고 발전에 봉사하며 변방을 흥하게 하고 민생을 부유하게 하는 생생한 실천으로 착실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학습교육이 전개된 이래 운남성 시수왕 반나 딸족 자치주는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향진과 촌락 깊숙이 들어가 방문하면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민생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했습니다. 이곳에는 산간 지역에 자리한 마을이 많은 원인으로 물류 기반의 지원이 취약하고 마을 안에 농산물이 잘 팔리지 않으며 마을 밖의 택배도 주민들의 집 앞까지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많이 제기한 문제였습니다.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에서는 특별 행동 방안을 내놓고 여러 부문을 연계해 물류 기업들을 통합함으로써 이동식 공급 판매 부유화 차량대를 조직했습니다. 차량대는 농자재와 잡화를 저렴하게 배달하는 동시에 지역 산지 특산물의 매입도 도왔습니다. 현재 고정 운영 로선 13개가 개통되었고 촌급 봉사소 82곳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운남성 시수왕 반나 딸족 자치주 맹해현 맹헌진 만국촌의 주민 옥감반은 우리가 휴대전화로 물건을 구입하면 이동식 공급 판매 부유화 차량이 우리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해주고 우리가 또 향토 특산품을 그들에게 맡기면 그들이 판매를 도와준다면서 훨씬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육 과정에서 시수왕 반나 딸족 자치주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육, 의료, 노후 돌봄 등 주민들이 시급히 해결을 바라는 2,700여 건의 문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운남성 시수왕 반나 따이족 자치주 당위원회 조직부 리문정 부부장은 우리는 두 가지 광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못 박는 정신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제도 구축을 견지하며 민생 봉사와 생태 관리, 산업 발전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실천과 성과를 통해 여러 민족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흥동강성 흑하시의 흥변 부민의 중점 산업입니다. 올해 현지의 출입국 여객 흐름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성화된 관광 수요가 늘어나 문화관광 상품과 봉사에 시급한 최적화와 승격이 필요했습니다. 학습 교육 과정에서 현지 당원 간부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관광 산업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관광, 시장감독, 항만 공동검사 등 부문을 총괄하여 업태 배치, 기반시설, 대외 봉사 등 측면에서 중점 문화관광 기업을 1대1 방식으로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흑하시 여행사 운영자 포지동은 문화관광 부문에서 전담 인력을 파견해 우리의 봉사 승격을 도왔고 우리가 전국 각지 여행사들과 서로 고객을 연결하는 채널을 구축하도록 도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고 경영 성과도 안정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학습 교육이 실시된 이래 흑하시는 이미 1,000개가 넘는 문제 목록을 점검 정리했고 장기적인 기재를 구축해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동강성 흑하시 당위원회 조직부 양송령 부부장은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과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육을 긴밀히 결합시키고 군중의 수요와 개방 발전의 수요에 립각해 당원 간부들이 군중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도록 조직함으로써 발전의 병목을 해소하고 민생을 위한 마음을 두텁게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주왕 선전부 등 19개 부문과 단위들이 최근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하여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 학습선전 업무를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통지는 생태환경법전이 민종법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로 법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법률로서 신시대 중국 사회주의 법치 건설의 또 다른 중대한 성과이며 법치 리념과 법치 방식을 통해 신시대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를 가속하는 데 중대하고 휴먼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는 8월 15일을 전국 생태 날과 생태환경법전 정식 시행이라는 시간적 계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사회 선전과 조직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광대한 간부와 군중을 교육 인도하여 생태 문명 법치 수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정산 독수는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을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 건설 실천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기했습니다.
1: 15일은 전국 생태의 날입니다. 자연자원부 남해국은 14일 2025년 남해구 해양생태 조기경보 관측 공보와 2025년 남해구 해양생태 보호복원 공보를 정식으로 발표하고 서사, 중사, 남사군도 산호초 생태계 현황을 처음으로 집중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군은 주로 광동, 광서, 해남 세 개 성과 자치구를 포함하며 홍수림, 산호초, 해초지대, 해안 염습지 등 다양한 열대, 아열대 해양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남해구 해양생태 보호복원 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남해구에서는 총 66개의 해양생태복원공사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으며 총 투입 자금은 약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연자원부 남해국 총공정사이며 해양생태복원처 처장인 오령령은 각 방면의 협력 노력으로 남해구의 홍수림, 산호초, 해초 지대 등 보호 복원 작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령령 처장은 우리 남해구 기술팀은 작년에 황암도 석호 북부 조사 중 성장한 해초 지대를 발견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최대 면적의 둥근 잎 실말 해초 지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원격 탐사 역추적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황암도 생태보호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해당 해초지대 면적이 2010년 64헥타르에서 지난해에는 185헥타르로 증가했으며 초기 점상 분포에서 점차 연속 집중 분포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5년 남해구 해양생태 조기경보 관측공보는 서사, 종사, 남사 군초의 생태 현황을 처음으로 종합평가했으며 그중 9개 군초의 실제 생태 현황을 중점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해남 문창 근해에서 처음으로 몸 길이 약 8m에 달하는 성체 고래 상어가 발견되었고 북부만 해역에서는 부리 고래와 참 돌고래가 무리를 지어 먹이를 찾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들의 발견은 전국을 선도하는 해양관측 혁신 성과에 힘입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서에서는 처음으로 환경 DNA 기술을 위주도 산호초 오류 관측에 투입했으며 해수 시료 채취만으로 수십 종의 암초성 오류를 식별할 수 있어 잠수 조사 비용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해남에서는 산호초 지능형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호 백화현상과 가시 불가사리 AI 예측 모델을 탑재하여 전국 지능형 해양 빅데이터 대회에서 2등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공보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남해구의 해양 생태 현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해양 생태계 질과 연안 재해 방지 능력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푸른 해만 아름다운 해안, 조화로운 섬 건설 행동을 심화 추진하고 해양 생태 보호 복원 사업을 과학적으로 배치하며 해양 생태 제품 공급 능력과 거래 활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0: 국가 우정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7월 중국 택배 발전 지수는 424.1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7월 택배 물동량은 일평균 약 5천만 건으로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봉사의 품질과 효율은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자체 발전의 길을 걸어가는 중국은 아무도 압박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방 일부 언론과 싱크탱크가 이른바 중국 압박론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제조업과 신에너지의 산업 수출이 세계 시장의 공간을 잠식하고 발전 도상국의 산업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론조에 대해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역사학자 아담 투즈는 8월 뉴미디어 플랫폼 삽스택에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중국 압박론은 사실에 반해 가정한 정치적 담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경제 데이터 분석에 근거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논조는 그야말로 철저한 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논문에서 2010년에 미국 학자들은 이른바 중국 쇼크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주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순전히 사실에 반하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미

0: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논하지 않고 글 전체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그래서 이른바 세 가지 중국 청경론의 가운데 중국 압박론이 가장 황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에 대한 비판이 전적으로 반사실적인 추측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인도 학자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른바 전연적 경로와 비례배분이라는 두 핵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 투즈 교수는 논문에서 이 두 가설에 많은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이른바 전형적인 경로를 논박했습니다. 인도 학자들은 각국이 모두 농업에서 출발해 점차 경공업과 노동 집약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는 이를 바탕으로 가치 사슬을 따라 우로 상승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고소득 국가는 노동 집약형 산업을 저소득 국가에 넘겨 그 공백을 메우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 투즈 교수는 발전 경로는 단일한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떤 특정한 법칙을 따르는 것도 아니며 더더욱 줄을 선 결과도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각국에는 저마다의 국정에 맞는 발전 경로가 있고 이른바 전형적 경로라는 것은 애초부터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른바 비례배분을 반박했습니다. 인도 학자들은 각국의 노동 집약형 산업 수출 규모는 그 나라 노동력이 전 세계 노동력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 투즈 교수는 이런 가설은 현실적인 경험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많은 사례가 충분히 증명하듯이 낮은 임금과 낮은 소득 수준만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산 기지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그는 기사에서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제무역의 점유율을 배분은 결코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즈 교수는 한 국가는 인구 규모만으로 전 세계 수출 점유율의 동등한 비율을 자연스럽게 노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른바 중국의 충격에 대한 세 가지 버전에는 공통된 오류가 있다면서 그것은 스스로의 발전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해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려 한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제조업의 공동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고 제기했고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정체된 것은 기술이 보수적이고 혁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중국에서 이전에 나온 산업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내부의 구조적 실패, 인프라 병목 등 이유 때문이 아닌가고 날카롭게 제기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그래서 발전은 줄 서는 일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중국을 악마화할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정상화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가설 속에만 존재한다면서 현실 세계에서 강대한 중국은 자기만의 발전의 길을 갈 뿐 그 누구도 압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만의 발전의 길을 가는 중국은 아무도 압박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생태 문명편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4개의 기준 모델 구축으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신강 하미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3명의 외신 기자가 바라본 자신감 넘치고 활기차게 전진하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곡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생태 문명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자연 법칙을 존중하고 그에 순응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을 개조하여 자연재해를 줄이고 인민의 생활에 복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면에서 저는 매우 유명한 역사인물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소식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아는 대문호가 생태문명 건설 면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소식은 수자원 오염 퇴치 면에서 탁월한 공헌을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면에서 중점적으로 특수한 수리인 소식을 소개하렵니다. 소식은 항주에서 도찰의 관직을 맡았고 항주의 수리 건설과도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었습니다. 서고에는 특히 풍년풀이 잘 자랐는데 자주 제거하지 않으면 쉽게 막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북송 시기에 소호를 황실의 방생지로 지정하면서 준설 작업은 거의 중단됐습니다. 소식이 항주 지주로 부임했을 무렵 서호의 거의 절반이 풍년풀 때문에 막혀 있었고 백성들은 이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소식에게 소호를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고 민심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만약 풍년풀을 계속 방치한다면 20년 후에는 소호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강렬했던 것입니다. 백성의 호소는 소식의 직무수행 목표였습니다. 소식은 즉시 조정에 상소하여 소호 정비 작업을 시작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답변을 기다리지 못한 채 바로 자금을 마련하고 병사와 인부들을 조직해 풍년풀을 제거하고 진흙을 파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호에서 풍년풀로 덮인 면적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면적은 25만 장에 달했고 진흙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풍년풀과 진흙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여러분은 소식을 책벌레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식의 처세 지혜는 매우 뛰어납니다. 서호에 익숙한 그는 서호에는 동서 방향으로만 긴 제방이 하나 있고 남북 방향으로는 없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수 주변은 둘레가 30리나 되어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물을 보물로 바꾸어 현지 재료로 풍년풀과 진흙을 이용해 남북 방향에 둑을 쌓으면 되지 않을까. 소식은 이를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단 4개월 만에 소식은 길이 880장, 너비 5장의 긴 제방을 쌓았습니다. 서호를 정비한 이수리 공사는 백성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서호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주어 환경보호와 생태건설의 모범적인 프로젝트로 됐습니다. 공사가 완공된 날, 항주 백성들은 모두 떨쳐나와 마치 큰 명절을 축하하듯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뻐했습니다. 소식 또한 기쁜 마음으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육교는 천안을 가로지르고 북산과 남평이 처음으로 이어졌도다. 문득 눈을 떠보니 25만 장의 풍년풀이 푸른 구름처럼 사라져버렸네. 풍풀을 제거하고 호수에 진흙을 파내며 긴 제방을 쌓고 농민들에게 연꽃 재배를 장려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서호는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비록 소식이 항주에서 일한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항주의 수리 공사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소식이 항주를 떠난 후 후인 항주 지조는 이 제방을 소공제로 명명했습니다. 그 뒤로 소제는 유명한 서호 경관의 하나가 됐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수차례 만물은 각자의 조화로 생성하고 각자의 자양분을 얻어 성장한다란 전고를 인용하면서 선조들이 자연 법칙을 존중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폐기물을 보물로 바꾸는 생태적 지혜에서 경험과 교훈을 얻어 국정운영의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생태문명 사상을 심화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인민을 마음에 품는 이념을 구현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1: 다음으로 되는 두 번째 문제, 무엇 때문에 생태문명을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족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생태문명은 중화민족의 지속가능 발전의 근본 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수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분투를 통해 얻어집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총석이는 우리는 록수 정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견지하고 산수 삼림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고 전방위적이고 전지역 전 과정으로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여 생태문명 체계가 더욱 건전해졌다고 총화했습니다. 우리의 생태문명 건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선대가 나무를 심으면 후대가 그 그늘을 누립니다. 위대한 사업은 몇 세대, 십수 세대, 심지어 수십 대에 걸친 지속적인 분투를 필요로 합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바로 이런 위대한 사업이며 오직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해야만 우리의 터전을 더욱 아름답게 가고 갈 수 있습니다. 국가 건설 수요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식 현대화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석이는 중국식 현대화를 건설하기 위한 웅대한
0: 것입니다.
5: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0: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 정리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리서 분발하자.
1: 오늘은 4개 기준 모델 구축으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신강 하미 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신강 하미 씨는 고비의 긴 바람이 장쾌하고 비단이 길 정취가 따뜻합니다. 신강 하미 씨 이주구 동화가도 청년로 서부 지역사회 홍성류역에서는 여러 민족 주민들이 모여 앉아 일상을 이야기하고 발전의 대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업 원군에는 풍력 발전기 날개가 천천히 돌아가고 컴퓨팅 자원기지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소에너지 대형 트럭이 분주히 오고 갑니다. 네, 도시농촌 건설에서 민족 단결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비약적인 변화에서 민생의 질적 향상에 이르기까지 하미 씨는 두터운 기반을 쌓으면서 기세를 갖추고 힘을 비축해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5일 신강 위글자치구 인민정부 보도 방공실에서 열린 시작과 출발 15차 5개년 전망계획 결렬 주제 기자회견 제10회 회의에서 하미 씨 관계자가 신강 동부의 중추도시인 하미 씨는 독특한 지리적 여건과 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지역 총 생산액이 년 평균 9.9% 성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에는 평안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확고한 수립, 지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 공동부유라는 네 가지 기준과 모범 건설 목표를 확고히 구축하고 실천으로 답하며 혁신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여 전산 서북 기술계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네, 하미 씨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각종 업무의 주선으로 삼고 전국 민족 단결과 진보 시범시라는 금빛 간판을 지속적으로 빛내면서 깊이 융합된 민족 단결의 결속력과 정교하고 효율적인 기층 관리를 바탕으로 단결과 안정, 조화롭고 긍정적인 발전의 큰 틀을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하미 씨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사업과 기층 당 건설, 기층 관리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2곳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교육 실천 기지와 체험센터를 건설하고 각급 민족 단결 모범과 전형 601명을 육성했습니다. 66개의 서로 연결되고 융합된 시범단지와 113개의 홍성류 역참을 기반으로 이웃 간의 친목 교류, 청소년 교류, 문화관광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도록 추진했습니다.
2: 전국 여러 민족인들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정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0: 통해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1: 네, 함시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시장인 유학성은 단결 협력하면서 사심없이 기여하는 함의 정신은 대를 이어 끊임없이 이어오면서 오래전부터 이미 도시의 혈맥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 함의시는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무거운 영예는 함의시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단결하여 분투하고 함께 번영하고 발전하며 함께 현대화를 향해 달려온 데 대한 찬사입니다. 함의시 당위원회 부서기이며 시장인 우람장 러이무는 우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본보기이자 모범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년 계획기간 함의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삼고 이를 경제발전, 사회관리, 민생보장의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립과 기층 당건설, 기층관리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문화로 신강을 윤택하는 일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여러 민족의 예왕, 교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전시가 한마음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거대한 힘을 응집시킬 것입니다. 네, 단결의 바탕색은 관리의 근간을 강화하는 것이고 평안 건설은 발전의 큰 틀을 떠받칩니다. 이른 아침 발코르 카자흐 자치현의 여러 지역사회 직원들은 일찍 일상적인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리 곳곳의 안전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가정을 방문해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했으며 갈등과 분쟁, 위험 요인을 미리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기층 관리 업무에 이미 5년째 종사해온 구리자을 하스무는 우리는 매일 거리와 골목, 건물과 동 사이를 오고 가면서 민생의 작은 일들을 세심히 살피고 안전이라는 큰 일을 지켜나간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시름 놓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일입니다. 네, 함의시의 한 장비 제조 기업 책임자인 왕래는 함의시의 경영 환경은 해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곳에 뿌리 내리고 발전하는 데 더 큰 자신감과 더 큰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 이어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뉴스 추적.
1: 오늘은 세 명의 외신 기자가 바라본 자신감 넘치고 활기차게 전진하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은 인류 사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면서 세계에 끊임없이 기회를 창출하고 또한 발전 도상국에 참고할 만한 경험과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외신 기자들이 중국 각지에 깊이 들어가 발전 경험을 탐구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맥박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최근 세 명의 외신 기자가 중국 기자의 인터뷰를 받은 자리에서 그들이 바라본 중국의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기자 마리오는 끊임없이 전진하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중국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뉴스 통신사 유라시아 채널의 책임자인 카를로 마리오의 견해에 따르면 북경과 상해는 중국을 가장 대표하는 두 도시입니다. 그는 두 도시는 마치 두 개의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깊은 역사적 전승을 비추고 다른 한쪽은 현대 발전의 활력을 반사하여 함께 현대 중국의 입체적이고 생생한 모습을 이루어냅니다. 고금이 어우러진 도시로서 북경은 줄곧 중국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북해공원, 경상공원 등 고풍스러운 전통정원은 시민들에게 고요하면서도 문화적 의미가

0: 깊은 휴식처를 제공하고 인풋 체계적으로 보여주면서 중화 문명의 깊고도 두터운 축적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마리오는 거대한 건물과 정교한 예술의 세부가 공존하면서 역사는 더 이상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직접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실제 공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상례에 도착해 마리오는 황포 강가에 서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상해는 국제 대도시라는 명칭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상해의 도시 생활은 절조가 매우 빠르고 장리 사업도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박물관과 예술 공간은 포용과 융합의 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기념관에 들어선 마리오는 깊은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분명한 정신적 계승도 느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을 상해에는 중국 공산주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기념관이 있다라는 기사로 썼습니다. 기사는 기념관은 방대한 수의 소장문은 실물, 신문과 잡지, 서적, 사진들을 통해 전쟁의 참상과 궁극의 쇠퇴 속에서도 조국의 부흥을 위해 헌신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증언하였고, 더 나아가 목표를 추구하는 그들의 확고한 신념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썼습니다. 마리오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초기부터 더듬없이 중국 인민의 복지와 민족 부흥의 위대한 대업을 추구하는 데 진력해왔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전진과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중요한 정신적 원동력입니다. 마리오는 북경이든 상해든 모두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적극적으로 혁신하는 중국을 보여주고 또 나아가 끊임없이 전진하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중국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조작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구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시간입니다.
0: 파키스탄 기자 아크람은 중국에서는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파키스탄 전투 미디어 그룹의 국제 업무 고문인 할리드 아크람은 제가 가본 중국의 모든 땅에서 질서와 균형 그리고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중국 50여 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북경, 광동, 강서, 신강 등지에 모두 저의 발자취가 남아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이 하나이고 이 둘은 긍정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총 길이가 3,000km인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은 신강 카슈에서 시작해 파키스탄 과더르항에서 끝납니다. 2025년은 마침 신강 위글 자치구 성립 70주년이어서 아크람은 두 차례 신강을 찾아 취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신강은 도시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역사 문화를 전승하는 발전의 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크람은 신강은 예로부터 비단의 길 동서교류를 잇는 중요한 중추였다면서 오늘의 우름치는 이미 비단의 길 경제대 핵심권의 중요한 중추도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름치의 활발한 발전 속에는 언제나 문화적 융합의 바탕색이 남아 있습니다. 우름치에 위치한 신강 국제 대바자르에는 수천 개의 상점이 밀집해 있고 각종 상품이 눈부시게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특색 있는 건물과 민속 풍정, 상품 무역이 이곳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져 매일 1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이곳 대바사르가 곧 신강의 축소판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대화된 발전과 역사 문화의 전승이 이곳에서 서로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네, 네팔 기자 반다리는 중국은 지금 고품질 균형적인 현대화를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네팔 국가 통신사의 집행 총 편집장인 사라 핸드라 반다리는 여러 차례 서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는 서장을 방문할 때마다 눈에 띄는 발전의 거대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현대화된 기반 시설, 빈틈없이 이어지는 교통망,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이 가득한 분위기 모두가 국가 전체의 발전 궤적을 비춰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광활한 청장공원을 가로질러 라싸 궁가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중국 서장 자치구는 더는 많은 사람들의 인상 속에 외딴 변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서장은 해발이 높고 지리조건이 복잡하지만 잘 관리된 도로들이

한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큰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반다리는 중국의 제 분야의 발전은 각자 제각기 움직이며 고립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으로 연동하고 서로에게 역량을 부여하는 것이고 단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반다리는 정책이 진정으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개선으로 전환될 때에야 비로소 발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고품질, 균형적인 현대화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민들의 삶을 더욱 안정되고 더 획득감 있게 이끌고 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명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일정을 짜고 정보를 모으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 네, 여행은 떠나기 전이 가장 즐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연애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썸탈 때가 더 설렌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타이밍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요즘 우리는 가을과 썸을 타고 있습니다. 네,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살짝 선선함이 느껴지는데요. 소심하게 콕 찔러 보는 것 같아도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네,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와도 좋다고 가을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한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Dancing in the Moonlight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은 주말은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은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엔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E J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어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이제 다음 이제 문자 참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퇴근했습니다. 이번 한 주가 너무 바빴는데 대신 금요일 오늘이 한가하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거기 뒤에 이제 직장 생활 10년 차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뭐 직장 생활 10년 차든 또 얼마가 됐 간에 주말은 다들 반기는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뭔가 딱히 주말 계획이 없어도 금요일 퇴근길은 마냥 누구나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참여 감사하고요. 더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동생 계약 준비를 해주러 나가야 합니다. 학용품이며 여러 가지 계약 준비를 제가 준비해줘야 하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제 계약 시즌이 다가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할 물건들이나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 주말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요. 시간 맞춰서 잘 준비하시고, 또 둘이 함께 보내는 그 시간도 서로에게 또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고요.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랑 주말에 등산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오늘 점심 잠깐 나가서 걸었는데도 아직은 덥더라고요. 벌써 가기 싫어지는데 어떡하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지금 이 계절이 네, 등산하기에는 딱 좋은 네, 계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마냥 더운 것도 더운 거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바람도 불어오고 뭔가 이 계절에 느낄 수 있는 또 자연의 그런 아름다움을 실컷 또 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또 이제 보내시고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래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은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 했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너도 나도 내 옆에 좋은 친구를 두고 싶은 것은 모두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럼 좋은 친구를 만드는 방법은 어떠할까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줄 친구를 찾기보다는 내가 먼저 친구를 아끼고 배려해줄 때 좋은 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네, 고급스러워 보이는 중년의 행동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웃지 않는다. 자랑하는 순간 가난해 보인다고 합니다. 남을 흉보면 내 수순이 드러나고요. 싸구려 많이 보다는 좋은 거 하나 입어라. 입에 음식 놓고 말하지 말거라. 약속 시간 잘 지키거라. 화내면 지는 거다. 여유가 품격이다. 말 끊고 끼어들면 교양 없어 보이고 감사 인사 못하는 사람 인품 의심 받습니다. 네, 고급스러워 보이는 중년의 행동 10가지. 네, 모두가 인생의 지혜고 삶의 지혜의 말인데요. 뭐 결국 또 하나하나 듣다 보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0: 살다 보면 뭐 남과 다투기도 하고 또 비교할 때도 많을 겁니다. 비교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딘가 조금 허전해지긴 하는데요. 마음을 채워주는 위로의 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길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조급하게 만들지 마세요. 꽃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듯 당신의 화창한 봄날도 당신의 속도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맙다 생각을 하고요. 특별한 일이 없었더라도 그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지켜낸 당신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대견한 사람입니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자신을 몰아가지 마세요. 힘들다고 울지 마세요. 조금은 서툴러도, 조금은 느려도 아무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소품 그때 그 시절 보내드립니다.
1: 야야, 모르겠다. 이게 이 턱까지 올랐다는데 정말 지금 보자. 어야, 옳구나. 이게 작년에는 산집쪄진 게 금년에는 이게 50조야 이게. 이거 이거 여기 저 표로 사다 놓은 왕성 같은 데서 선풀이 가지고 이게 어찌 이게. 야, 이게 완화다 완화 이게. 야, 머리를 때야 다른 데를 들어갈 게 없는가 하면 방법을 대봐야지 알겠다.
2: 야, 사람들 뭐 해 뭐다.
1: 야, 많이 왔어.
2: 요즘이 재밌는 면이다.
1: 야, 어제 저 어제 암수이 50원 금액 왔다 갔다 하고 어제 표를 못 산 게 아닌가?
2: 아겠지 뭐. 내 돈은 펑펑 썼는데 무슨.
1: 어머. 어제 오늘따라 엄마 아버지 내 돈을 다 맡겨서 평상시 엄마 거사하던 게.
2: 아이, 연수국에 가면 사람들 많은데 쓰리꾼이 많다면서 아이 자기 보관하겠대서.
1: 자, 그 돈을 지금 아버지 제대로 거사했을까?
2: 근심 말라. 내 이렇게 빈칭 딱딱 채워도
1: 그래.
2: 야, 너네 아버지 키 커서 도둑놈들이 그 돈을 빼내다 뭐 사다 딸을 놓고 올라가야 될 기회다.
1: 아이, 근데 저랑 우리 늦게 와서 자리 펴나 있겠어?
2: 자리 펴?
1: 응.
2: 자리 펴 없으면 말지. 나는 또 안 펴도 좋더라.
1: 응?
2: 야, 저 짝 먼데 뒤에 앉혀봐다. 이렇게 딱 앞에 앉아 이렇게 연원들 찬사해 보니까 야,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집중도 되고. 아이고,
1: 야, 나도 그랬을 때 뭐야, 앞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야,
2: 어.
1: 곧 노래하는 여자 가수들이 나를 좋아할까 안 했어.
2: 그거는 그 사람들 너를 치받아볼 정도로 맷싸게 생겼어.
1: 내 맷싸게를 타고? 아니, 빨리 나가. 우리 집이 가다.
2: 무슨 생뚱같은 소리라는 이름도?
1: 어제 그 저기 연출 본사들 말하는 게 미래 재미없는 매. 그래. 그래, 우리 집이 가자 말자. 아이, 여수 구경 왔으면 연출 보고 가야지. 집을 가다 무슨 소리?
2: 아이, 극장 문 앞까지 왔어서 아이 뭐 그대로 가겠습니다.
1: 응.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자.
3: 어떻게?
1: 그 연출 재미없길래 너네들이 먼저 집이 가라. 그 다음에 내가 홈차 여기 남아서 지수 본 다음에 이제 집이 가서 이제 재밌게 말해줘.
2: 어제 해뜨제 오늘날 생노배 먹더니 노배 틀은 같은 소리.
1: 저를 알겠어. 아니, 재미없던 데 표 떼서 뭐하니?
2: 아, 가만. 야. 돈 줬어.
1: 이게 무슨 돈?
2: 아니, 내 맡긴 돈 내놓으란 말이고.
1: 응.
2: 빨리. 어제 금복은 눈치로 눈치로 무슨 일이 있대야?
1: 그래 말이오.
2: 가만, 아까 여기다 썼다. 빈칭 또 어디다 싹 쳐버려. 90점밖에 안 남았어.
1: 어제 90점밖에 안 남았나?
3: 아니, 내가 어제 물어보는데 어떻게?
2: 아이, 국시 세 사발에 빼도 반금밖에 먹은 게 없는데 이 나머지 돈 어디다 다 썼음?
1: 그래서 말이야, 나도 먹은 거 결산하고 나머지 제사에 딱 요거밖에 없는데.
2: 아, 정말 답답하다. 그거 당셔야지. 내가 어떻게 해?
1: 정말 나도 답답하다. 야. 어. 그러면 아까 우리 식당에서 먹고 결산할 때 결산이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식당 갔다 올게.
2: 연출 당금 시작하는데 가기는 어디를 간다고 그러는데.
1: 엄마, 내보고 내도 꼭 식당에서 일이 잘못됐다는데. 옳다는데 내 그러길래 식당 가겠다는데.
2: 아니,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
3: 아주 큰일이요.
2: 큰일이라고?
1: 뭐?
3: 아버지 어째서 돈이 90점밖에 남지 않아서 연출표로 맞쌌는가? 요거 내 알거든.
1: 네, 뭐 안다고 그래?
3: 아마 그 돈이야 우선은 어떤 여자 먹고 뭘 홀라닥 다 넘어갔을 게 생각하지 마.
2: 야, 어제 아버지 저를 눈이 뒤집어 가는 게 아니야?
1: 아니, 정말. 나 어제 그랬으면 무슨 소리야?
3: 내 말이란
1: 긴장도?
4: 내 무슨 말 하자고요?
2: 무슨 거?
1: 긴장하지. 뻥 긴장하자고.
2: 말해.
1: 뻥으로 한 접시. 아이. 야, 저기, 까지 마. 요정 날아.
3: 어리그.
1: 야, 저 까지 마라.
3: 어리그.
1: 까지 하고 사람이 이어는 거 봤지?
3: 어리그.
1: 저기.
3: 어리그.
2: 그 소리 좀 작작하소.
1: 없다.
2: 꼬로 이제 어쨌다니?
3: 아, 꼬로운 게 아니라 꼬보로.
1: 야, 그게 저게 꼬보로 하면 처음에 부산하긴 온다, 야, 그게 야.
2: 그게 뭔데?
3: 아, 나도 야 먹어는 못 봤는데.
2: 응.
3: 그거 먹으면 새콤 달콤하게 대단 맛있답대.
2: 어.
3: 오다 특히 여자들이 좋아한다.
2: 그래서 그런데니.
3: 오다. 네, 아까 야 저 뭐요 우리 국수 먹으러 갔다가.
2: 응.
3: 그 우동님 분수께 아재 봤거든.
1: 야 저 무슨 대님은 계속 주시다 분수께 한 일이.
2: 아이, 이 우연 많이 분수길이래죠.
3: 어?
2: 확실히 분수길 맞지.
3: 야, 내 돌아서 거지 했는데. 아직 내 그럴 새 없다. 엄마요, 요거는 아버지가 저쪽에 물어보. 내 저 국장 줄로 어디 들어갈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아버지가 물어보.
1: 야, 같이 가자.
3: 무슨 같이?
2: 딸 집에 분수.
3: 와라.
2: 유가들 좋아하는 새 90점이 남았다. 이거 봐. 당신이 우연 말에 분수인지 분식대간인지 하는 그런 여자를 법으로 싸뒀습니다.
1: 저 당신이 분수로 어떻게 아?
2: 당신 첫사랑이라며?
1: 야, 첫사랑은 또 어떻게 아?
2: 아, 저번에 술에 취해서 내가 말한 거 다 잊어먹었는 매구나.
1: 네, 술에 취해서 뭐라고 말한대?
2: 그러니까 요 몇 달 전에 우연 말에 장례집에 갔다 왔다는 게 이게 분수긴 하길래 장례를 갔다 온 게구나. 옳지, 맞지? 맞지?
1: 무슨 얘기 그런 소리 쳤을 때?
2: 이놈이!
1: 뭐 이놈이?
2: 이 미친놈이!
1: 이놈이!
2: 나가서 술에 취해서 나는 가로 불사에 어찌겠니? 내 정말 가슴이 터진다 하고 콧물을 눈물 쬐다고 콧소리를 하나 마시 문제 놓고 딱 심해서 울었다 말았다 하는데 가로 자꾸 불사하다 외워진 게 가 누긴가 했다 이제 보니까 분수기구나. 맞지? 분수기 맞지? 가만 있어라. 그래갖고 전번에 버스 두들러 갔다가 무슨 멧돼지게 떨겠다고 그래더라.
1: 네, 그 말 건지 한테. 야, 나는 꿈인가 했는데, 야.
2: 그날, 쟤네 둘이 딱 갔댔지.
1: 야, 아이. 나 우리 이렇게 대단히 많이 갔댔는데, 야.
2: 이거는 가만히 볼까? 둘이 살랑살랑, 이거는 연애를 하는구나. 어? 이 멧돼지들이 어디 이것을 두고 다니고, 이것을 꽉!
1: 아, 개그 짓는 거 꼬불로 싸져가지고.
2: 아이고, 확실하구나, 확실해. 첫사람이 그렇게 곱습덤도 첫사람을 꼬불로 싸주며, 우리는 국시 한 사발이 모자라서 밥 한 동지 달래가지고, 어? 그거 맨물에다 말아서 채도 없이 빈 젓갈 빨다 왔는데, 그거 보면 마음이 어떻습던도, 행복합던도, 좋든가, 첫사람이 그렇게 곱습던도, 어째? 두 집 살림 차리기 쉽소? 아이고, 아이고, 돌아왔어. 그래, 보사보사 할 거 완전히 무슨.
3: 야,
2: 어째?
3: 그러니까 아무데도 들어갈 때 없을 때. 아무데 누구대 했어? 어째 엄마한테 당했지?
2: 지랄한테 약이 없다. 얘야, 너 아버지지.
3: 어? 아버지 아니, 엄마는 어째 아버지는 계속 부실하다 하면 부실하긴 부실한데 시집 왔어.
2: 아, 근데 그런 일 있다.
3: 무슨 일 있게?
2: 지금은 빌기 빠라는 것처럼 저렇게 비집에 저렇게 못나게 번져도 옛날에 살점도 붙어서 조금 볼만해. 이러고 야 시내 뭐 되는 친척 있는 게 뭐 당장 시내 허업을 만들어준다는가?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말은 못하게 같은 게 어쩌겠니? 욕구에다 열쇠 뭉치리 이마차고 다니고 여기다가 만년 피르고 원사 피르고 저 따닥따닥 꼬고 다니고 그만하더라. 이거 캔디 웃기는 게 뭔지 그야 알고 보니까 원단 펴지고 만년 펴고 어서 맨 빛 두꺼이 여자 꼬고 열쇠를 살았다 열쇠 김치 굴릴 때 토끼 굴릴 때 짐 열 때 이런 거 여기다가 가득 차고 댕기더란 말. 뭐야 이러고 가서 그걸 타고 하루 보낼 시내를 번질나게 따라댕기니까 그 당장 시내 허구를 넘어가는 거 안 했지. 그래가지고 내가 저 너무 급한 김에 가서 그닥 채웠단 말.
1: 다른 사람들 좀 나름 미친놈인가 하지 했더니
2: 미쳤지. 그래 당신 지금 정사예요? 정사인가?
3: 어? 야,
2: 저 사람은 고보로 싸줘서 우린 지금 돌 못 알아 연출 펴도 지금 못 되게 됐는데 내 말 알려게 됐어. 1년 가도록 못 가 그렇게 아이 하던 게 요즘은 소리에다 목도 놓고 하루 건네를 못 가 하고 아니 내 방사도 마서 이름을 제사 꼬박 꼬박 꽂아서 요 머리에다 싹 재바르고 최고 체에 들고선 거기다 딱 벌써 내고 어, 그래야 늘렸다 입을 베렸다 말았다 돈 건졌다 돈 건졌다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는데 돈 숙이게 잘 배우다고 이렇게 죄부생근에 몰랐단 말이야 에이구 야야 그리고 아까는 내 소프트라지에 떨어져서 입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길는데 매해 무서워했어 어? 날 치마다다 해보더라 그때 분수기 생각했지 분수기 생각했지 말아
3: 근데 난 또 그것도 모르고 엄마 뭐가 할 때마다 야 등대기 밀어달라 하니까 등대기 계속 밀어줬지 근데 어째 뭐가 자주 해준지 때없이
1: 그냥 연금을 엄마까지 총병에 붙은 난시야 이렇게
2: 어째 그때 그저 서터블리 저 산더로 굴배앉게 꽉 해버렸어 집에 가봐보겠어
3: 아이 그나저나 그치 아 요출국에 왔다 요출도 못 보고 이 뭐여 이게 이게 다 암시 다 죽구만 이게
4: 변호사분들 있으면 빨리 입장하기셔 예
3: 와라 입장한다
4: 입장하기셔
1: 그럼 내 이렇게 하자
3: 어떻게
1: 내 아까 저기 극장 뒤에 가본 게 극장 그 꼭대기 국에 이만하게 났더라 그리고 거기는 세탁다리 놓고 그 올라가서 뚝 떨어지면 그 영화관 복대 떨어진다 거기 들어가자
2: 정신 있어? 내일 치매를 입고 극장 꼭대까지 올라가라고 어때? 군병 기술을 쑥 떨어져 죽는 거 보다고 죽겠으면 되나?
3: 아, 다른 방법이 없음도
1: 야, 어자 그럼 이 방법 다 이렇게 하자
3: 어떻게?
1: 그럼 네 내 인데 없애라
2: 생각
1: 그리고 야, 당신 야 저기 뭐냐 그 절 앞에서 들어가
3: 야, 그래 되겠음도
1: 야, 이럼 펴달라 이렇게 되면 호변 뒤에 있다
2: 일주 수다
1: 그러니까
4: 밖에 빨리 별사분들이 있다
1: 몸 좀
4: 빨리
1: 양켜 허벨 뒤에
3: 허벨
4: 그래서 지금 내하고 장난칩니까?
2: 맞아
4: 왜 움직이다가 자꾸 후벨 하면 이랍니까?
2: 말 못할 사도 있어 그랬는데 이래보면 아이 되겠습니다
4: 아 병신 아이 됩니다
2: 들어가겠어
4: 병신 아이 됩니다 아이 됩니다
3: 근데 허벅지 다가온 게 있을 거야 이게 뭐 코도 다가왔네
4: 지금 내보고 장난치오
3: 아 어째 이거
4: 병신 아이
2: 아이 없어 30리 밖에서 소프트라지 타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덴드
4: 아줌마 여기 60리 밖에서 온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아이덴드 병신
1: 아이덴드 아이 이봐 우리 좀 데려가면 아이덴드
4: 아 병신 아이덴드 아이덴드 아이덴드 아이덴드
1: 야 어째 내 이제부터 전화 그냥 눈 뚱글뚱글한 게 겁이 많을 것 같아 내가 뭐 구걸 먹이나 없어요 지금 것보다
2: 아이고 마른 시라지 같은 나 그냥
1: 우리 들어가 뭐 아이 되는가?
4: 표신 아이 되구만
1: 아이 그래 우리 식구들 앞에서 내 맨즈를 봐서 뭐 아이 되고
4: 무슨 맨즈? 맨티홀도 없었구만 아이 됐구만 아이 됐구만
1: 이 나그네 이게 야야 이 블루개처럼 생긴 나그네 그래서 까다롭게 논다
4: 무슨 게 블루개? 아이 나그네 이 마른 맹태 같은 나그네 어째 이 모래구리가 까고 확 심어나래 남편 부활에서 밀려 잡으셨어 이렇게
1: 하하 나는 무슨 아이였다 이번 내 이래봐도 이 주먹으로 저기 둥글새 대가리 박아놓으면 그도 눈에 해뜨면 해뜨면 벗어진다
4: 이거 오늘 그리
1: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2: 근데 이 낙네 왜 말해 그 여자를
4: 여자도 무슨 여잔데?
2: 왜 말해 뭔 친척 여자를 고보로 싸주는 바람에 지금 거의 여자라 이래.
4: 아이고 마음이 후하기는
5: 야야 옳다 나는 무슨 돈 아까봐서 고보로로 아이 싸두게 했는데 아니 우리 요모 당신 겨우라고 제일 비싼 채소를 싸두라 해가지고 야 내 그냥 그 고보로를 싸준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데 야 정말야 우리 각색이 통꼬이 여전한데 야 정말야 우리 가슴이 이렇게 화목하단데 어째야
2: 못담겠어
5: 그래서 돌렸음 그죠 야야 전에 제 당시에 각시를 대단히 잘 얻었어 이런다 당신을 먹은 다에 우리 각시들을 저렇게 사물어본 여자 아이 저렇게 고문 여자 없지
2: 이거 봤어 네? 우리 정말 이때까지 연출이란 연출은 한 번도 빼놓고 다 봤다 했습니다 밥은 먹다가 나도 얘 연출 시간이 되겠고 얘 굶은 매사들도 다 나와서 연출 꼭 보고 예. 갈 때였습니다. 걔 들어가면 아이고
6: 정말 표없인 정말 아닙니다.
5: 우리 정말 예수님 그렇게 반가워하는 사람들이란데 우리가 야 정말요 연출 빼놔줘갖고 본다는데 예?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야 무슨 군을 입게 되면 우리 서인 나가면 통달친다는데 당신은요 어지간한 문공단보다 못해요 이런다는데
6: 예. 아이 그게 정말인데
3: 아, 정말인데 매다시피 연출 딸 들어오고 막 어떤 막 시끄러워서 와 노래 달라고 어디 여태 들어오니
6: 아 힘들겠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서니 확실히 실력있고 숲에 있으면 내 오늘 무사로 뛰어보내겠습니다
3: 예 계신 말
6: 아 정말 정말 정말
3: 진짜
6: 아 진짜 대비래
3: 야 아야 엄마 우리 이럴 줄 알았더만 집에 있는 북이나 붕금이나 가져왔겠고 그랬다
5: 그렇지 말
6: 예 야 북이나 붕금이나 빌려
3: 예
6: 아 이랬어 이랬어 우리 마지막 설명 쓰다면 붕금이고 붕금이고 빌라빌라 낫게 다녔으거나 그게 다 먼저 써야
3: 아 그거 아니 그거 써 된다
6: 좀 기다려
2: 야, 야
3: 어디 있습니다 어디
6: 어디
3: 어디
6: 기다려
3: 가만
6: 아야 북이나 좋다 그게
3: 어디 말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죠 아버지 북 치고 엄마 노래하고 내 붕금 칠게 우리 잘하면 춤출 거야
6: 아 그래 그래
2: 야, 무슨 노래가 돼
3: 방가지수
2: 방가지
6: 어
3: 내가 딱 준비하고 딱

0: 큰일이다데.
1: 들려주면 또.
0: 공무사를 왔다 울고 가겠다데. 그래, 빨리. 이따 오세요.
2: 왜 들어가 잔다고?
0: 무사한 일이다.
2: 어, 들어가게. 예, 잔다고.
0: 어제 나도 이제 북이라 그 사람 계시면 아줌마 나야 돼. 그래, 입었어. 내 정말 무효 어디 가나 두 번째라면 애한 사람인데 아줌마 이렇게 북을 망대하게 진도해 내 무효 싹 퍼져야겠다 그만 둬. 아니 북이라 그 사람 계시면 가져도 돼. 아직 와서 못 들어.
3: 자, 자, 그럼 나는 나도 노래 부르겠다.
0: 무슨 말도 마음대로 합시다.
3: 아토리 한 마리 부르롱 하니 내 방울이 덜렁 우세 우세 우세 아저씨 찾아간다
0: 아저씨야 아저씨 노래는 그 사람 하면 무슨 우야 우야 우야
3: 아저씨 이거 좀 과장 아줌마하고 집에 가서 내 엄마하고 둘이 본 다음에 집에 가서 재밌게 이야기해 줄게 집에 가서
0: 아저씨
3: 가자 그러면 요번엔 난 이제 짐승 소리 내겠다
0: 예?
3: 야 요거는 새끼 염소 소리구야. 그 다음에 그 엄마 염소나 이래.
0: 이거 봤어. 염소 어디 이렇게 코 올리 달아내고. 네.
3: 새끼 뭐야. 저기 그 보살장님 갈때 치는 소리. 죽이지 마. 죽이지 마. 그 다음에 그 암새지 시집 갈 때 좋다 빨리 가자
0: 빨리 가자 그만
3: 아니 그러면 그 올렸다 내렸다 하면 뭐 범 소리 나겠다
0: 예?
3: 야 범이 대단히 무섭다
0: 어디 범소리도 개소리인지 보세요.
3: 야 이모 범도 매일 없으면 개소리 칠다.
0: 아빠 네 여지껏 농담했습니다.
3: 야?
0: 빨리 들어가서
3: 들어가라고.
0: 예 들어가.
3: 야 좋다야. 아이 감사야. 내가 잘 먹겠어요.
0: 야야. 미안하십시오.
3: 야 좋다야 들어가자야.
0: 그런 열성 관중들이 있기에 우리 예술이 지금껏 살아 숨쉰 게 아니겠습니까?
4: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말들입니다. 의사도 인정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 과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마시는 것.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들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보약은 발을 담그는 것.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건강관리는 마음가짐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탈. 네, 신탈가 중요하다고 하죠. 네, 바로 그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상처 받지 않기로 해야 합니다. 가끔은 많이 힘들고 지쳐서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말없이 안아주고 토닥토닥 위로해 주세요. 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빛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 겁니다. 네,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 대신에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건 어떨까요? 말보다 행동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번 실천하다 보면 그 어려움도 일상화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이 웃는 하루, 얼굴이 웃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옥입니다. 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스스로 나는 성격이 원래 솔직해서라면서 타인에게 지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때론 매력적일 수 있지만요, 타인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그저 무례할 뿐입니다. 만나고 집에 오면 왠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관심이라고 말하면서 예의 없는 질문을 일삼는 사람도 멀리해야 됩니다. 결혼 언제 하니? 취업은 했니? 아기 안 갔니? 네, 압박형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애정이 담긴 걱정은 조용하고 신중하지만요, 애정이 없는 걱정은 시끄럽고 경박합니다. 참이름 가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축원합니다. 띄워드립니다.

네,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자동차도, 배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북극에서 태어난 이누이트들은요, 여기서 이누이트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날고기를 먹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분명 온 세상이 얼음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따스한 바람, 봄날의 만발한 꽃은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북극에서 태어나 아직 한 번도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온 세상이 차가운 얼음 덩어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리면요, 분명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서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고 있을 겁니다. 네, 최승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내는 꽃송이.

그래, 가족은 당신이 일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친구들은 당신이 연인과 함께 할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요. 연인은 당신이 집에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타인이 바라보는 건 그저 나의 한 조각일 뿐, 누구도 모든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불완전한 시선에 내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고군분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가는 오로지 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철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기와장내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암에 걸려도 혹은 번개를 맞아도 강도 9의 지진으로 집이 두동강 난다고 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다달이 전기요금을 내야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듯이 삶은 게임처럼 아무 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피해자라고 해도 원치 않는 불행을 겪고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전 재산을 전화 한 통 속에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평생을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불행이 가장 아픈 것인지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려놓을 수 없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겠죠. 슬퍼하되 서러워하지는 마시고요. 스스로 위로하되 비참하게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은 일도 인정하고요. 네, 억울한 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결코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한미자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어떤 최고급 뷔페에 간다 해도 모든 음식을 우리가 다 먹어볼 수는 없거든요. 네, 배는 불러올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접시에 담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접시를 채워가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가장 원하는 일들로 삶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접시에는 무엇을 올려놓으시겠습니까? 네, 현철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친구여.

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우리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만은 잘 알고 있겠죠?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긍정적인 환자들이 부정적인 환자들보다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의 힘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만으로 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병을 극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아플 때 긍정적인 태도가 도움이 된다면요, 아프지 않을 때는 그 효과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특효약보다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다음 곡입니다. 허미옥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회에게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임을 명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재반 사업에 주력해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 인민의 생활이 해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협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선봉,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잠깐 숨을 돌리며 쉬었다 가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계속 깡그리 제거하고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며 전당의 막강한 긍정에너지로 전사회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발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확고한 자신감과 자존심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중관 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한다면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 역경을 헤치며 용왕 매진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 변화를 계속 주목하며 중국을 보다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보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찬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유익한 건의를 주시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매화는 빛깔에 대한 칭찬이 필요 없이 그윽한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해가 높이 떠 환하게 밝은 한낮부터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전 오후 초반까지는 정신이 맑아 공부나 할 일을 처리하기 가장 알맞은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소학교 5학년인 조카를 돌볼 때도 이 점을 생각해서 낮 곁에 숙제를 먼저 끝내고 마음 놓고 놀아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숙제 분량도 많지 않고 어려운 문제도 거의 없었으니 충분히 낮 곁 안에 다 마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카는 공부하기 싫은 마음에 책을 들었다 놨다 하며 느린들이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잠시 문제를 보다가도 장난감을 꺼내 갖고 놀고 창밖 풍경을 내다보며 딴 생각에 잠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몇 번씩 독촉해도 조카는 숙제를 미루기만 하며 소중한 낮 곁의 시간을 모두 흘러보냈습니다. 더 늦게 하면 밖에 나가 놀 시간이 전혀 없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아서야 조카는 겨우 허둥대며 문제풀이를 시작했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두머이 들이올 무렵이 돼서야 숙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고는 놀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며 입을 삐죽 내밀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낮 곁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질질 끌어놓으니 놀지도 못한 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낮 곁입니다. 낮 곁의 뜻은 한낮에서부터 저물기 전까지의 앞절반, 즉 한낮부터 오후 초반까지 밝은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해가 아직 높게 떠 정신이 맑고 일을 처리하기 여유로운 낮 구간을 통틀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놀고 싶은 마음에 숙제를 미루고 낮 곁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조카를 보며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학생 때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밖에서 뛰어놀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눈앞에는 숙제가 놓여 있고 마음을 다잡고 책상 앞에 앉으려니 창밖의 밝은 햇살이 자꾸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했습니다. 결국 놀고 싶은 마음에 숙제를 뒤로 미루고 낮 곁을 통째로 날려버린 적도 있습니다. 낮 곁이 지나 해가 어둑해지고 그제서야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허둥대며 숙제를 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직장에 다니는 지금도 그 어릴 적 습관이 가끔 고개를 듭니다. 마감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도 좀처럼 손을 대지 못하고 딴짓만 하다가 낮 교티 모두 지나 퇴근 시간이 다 돼서야 부랴부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어릴 적 미루던 습관이 커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낮 교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할 일을 미루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낮부터 오후 초반까지의 밝은 시간을 섬세하게 구분해 담은 낮 곁은 선조들의 자연 관찰이 담긴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아이들의 공부 계획을 세우거나 본인의 할 일을 정리할 때 오늘 배운 낮 곁을 떠올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매미 소리가 청력 손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는 올해는 내년에 비해 매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는 게시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속적인 고온은 마치 수컷 매미들에게 흥분제를 투여한 듯 기온이 올라갈수록 짝짓기를 위한 울음소리가 한층 더 잦아지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는 최고 80데시벨에 달하며 이는 지속적인 전동 드릴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매미 소음과 관련된 청력 손상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매미 소리로 인한 청력 손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이에 의사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매미 소리는 고주파 소음에 속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귀의 소리 려과 기능이 저하돼 생리적 이명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휴식하면 일시적인 이명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이명이 2, 3일 동안 지속되거나 청력 저하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영구적인 청력 손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심근경색, 뇌경색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귀에도 귀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네, 신경성 이명과 청력 저하가 동반되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한쪽 귀의 청력이 나빠지면 반드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매미소리의 최고조 시간이므로 밀림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매미소리가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매미소리가 이명이나 청력 손상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과도한 긴장, 불안, 수면 부족, 피로, 밤샘 등의 나쁜 습관을 피하고 잠잘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소음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다면 창문을 닫거나 귀마개를 착용해 소음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더 이상 2A류 발암 물질로 분류된 이런 물을 마시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몸이 불편하면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라는 당부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뜨거운 물을 직접 마시면 도리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놀래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섭씨 65도를 초과한 물은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기구에 의해 2A류 발암물질로 분류됐습니다. 네, 그럼 65도는 얼마나 뜨거운 물일까요? 열성적인 소비자들이 실제 측정한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 막 삶아낸 면은 대략 70에서 80도이고 막 우린 차는 대략 80에서 90도이며 샤브샤브 국물은 120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건강한 사람의 구강과 식도 내부 온도는 보통 36.5에서 37도 사이이고 가장 적합한 음식의 온도는 10에서 40도이며 일반적으로 견딜 수 있는 음식의 최고 온도는 50에서 60도이고 혀가 매우 뜨겁다고 느낄 때는 보통 음식의 온도가 약 70도에 이른 것입니다. 네, 그럼 왜서 뜨거운 물을 마시면 암을 유발할까요? 65도 이상의 물을 자주 마시면 암을 유발한다는 견해는 렌싯 종량학이 기재된 커피, 커피프림과 뜨거운 음료의 발암성에 관한 평가 보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연구는 매우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발암성이 생기는 기제와 관련된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매우 뜨거운 음료 섭취와 세포 손상 및 잠재적인 발암성의 연관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소화관 점막에 어느 정도의 열 손상, 으레하면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손상된 소화관 점막의 표층은 탈락하고 재생되며, 반복적인 열 손상은 세포 증식 속도를 빠르게 해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세포의 암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암연구기구는 65도를 넘는 매우 뜨거운 음료를 이 에이류 발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는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발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만약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아주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예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식도 점막이 반복적으로 데일 수 있고, 그 결과 화상 회복, 화상이 되풀이 되어 암으로 변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물 마시기에 있어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째,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수온은 35에서 40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셋째, 조금씩 천천히 마시고 벌컥벌컥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음료로 물을 대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섯째, 날씨가 더워도 얼음물은 가급적이면 적게 마셔야 합니다. 네, 춤 운동이 우울증도 예방하고 노화도 늦춘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불안감, 과도한 스트레스,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이를 완화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답은 바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즐거운 운동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우울증 개선 효과가 모든 운동 중에 1위입니다. 바로 춤, 간과된 즐거운 운동입니다. 2024년 영국 의학 잡지에 발표된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여러 운동의 우울증 치료 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춤이 모든 운동 중에서 우울증 개선 효과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에 비해 춤, 특히 광장무는 우울증 개선 효과가 더 두드러지며, 로인들에게 적합한 저비용 심리치료법입니다. 운동의학 관점에서 광장무의 장점은 신체와 정신의 이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8월 11일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시당이 서기인 진공래가 연결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찾아 중점기업과 대상건설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진공래는 먼저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세포산업단지를 찾아 단지의 투자 유치와 기업 입주 상황을 상세히 료하고 카슨 세포자원고 관리유한회사에 들어가 기업의 생산 경영 상황을 현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기업이 제품 연구 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여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경고했습니다. 삼정 중량급 생산 대상 현장에서 진공래는 기업 책임자와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건설 진척, 제품 종류, 시장 전망 등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생산 공예를 적극 최적화하고 제품의 맛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급 시장 개척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길림오동 야곱집단 연길주식유한회사,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회사, 연길담배공장, 연길커시안의료기계유한회사, 길림성기록스 농업장비제조유한회사 에서 진공래는 제품 전시관과 생산 작업장을 돌아보며 제품 연구개발, 공예 과정, 시장 판매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관련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앞장서 정확한 봉사를 제공해 기업의 질적 향상과 효益 증대를 추진하고 제품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며 시장을 확대하고 기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신미 집적회로 패키징 테스트 1기 대상, 생명건강산업단지 건설 대상, 길림동마트 디지털지능 물류산업단지 창고물류 건설 대상, 냉동사슬 물류가공중심 건설 대상, 정력자동차 대상 현장에서 진공되는 대상 건설 진척에 관한 소개를 듣고 전반 계획과 공사 일정 등을 조회했습니다. 그는 시간 절점을 단단히 들어주고 대상 건설 진도를 전력으로 다그쳐 조속히 완공하고 생산에 들어가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진공래는 고신기술산업개발구의 관련 사업 정황에 대한 회보를 전문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전시 경제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전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사상과 행동을 성당위, 주당위와 시당위의 결책 부지에 확고히 통일시키며 전시 발전 대국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이라는 최우선 과업을 둘러싸고 책임감과 긴박감을 실질적으로 높이며 더욱 높은 표준과 엄격한 요구, 실속 있는 작풍으로 제반 경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모든 사업이 시종 정확한 방향을 따라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잘 틀어줘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개발구의 주된 책임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총체적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플랫폼 우세와 자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정밀 투자 유치, 산업 사슬 투자 유치, 기업을 통한 투자 유치를 실시함으로써 과학기술 함량이 높고 산업 견인력이 강하며 발전 잠재력이 큰 우수 산업 대상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유효 자본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 유효 공장과 저효율 용지 등 각종 자원을 전년 정리하고 장부를 구축하며 분류별 대책을 세워 정확하게 활성화함으로써 유효 자산을 고효율 생산 능력으로 전환하고 경제 발전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자금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최신 정책 방향과 자금 투입 방향, 신청 조건을 깊이 연구하고 정확히 파악해 대상을 정성껏 기획하고 정확하게 신청함으로써 정책 혜택을 실질적인 발전 성과로 전환하고 산업 발전과 대상 건설에 든든한 자금 보장

0: 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업 운행을 착실히 틀어줘야 합니다. 상시화된 정부와 기업 간 소통 교류 기제를 건전히 하고 기업의 운영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며 인력 채용, 용자, 원자재, 생산 판매 연계 등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제때 정리해야 합니다. 기업별 맞춤 대책과 정밀한 지원을 견지해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생산 신심을 높이며 생산 능력의 활력을 충분히 방출하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상이 왕이라는 리념을 거의 세우고 중점 대상 건설 진도를 다그치며 대상 전주기 봉사 기제를 건전히 해 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착공을 다그치고 건설 중인 대상은 진도를 다그치며 준공된 대상은 생산 능력 달성을 다그쳐 대상의 정착률, 착공률, 생산 가동률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발전에 입각해 산업 방향에 부합하고 견인 효과가 뚜렷한 중대 대상을 계획하고 비축하며 대상의 성숙도와 전환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향후 발전을 위한 잠재력과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 당사위원회 서기 곽정길, 고신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주임 염지춘, 시당 상무위원회 부시장인 장학빈, 부시장 장중걸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8월 10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진공래는 길림변길 국제공항경제개발구를 찾아 개발구 개혁 및 중점기업, 대상건설 등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연길 현이항 호텔 상업종합체, 연변 거시안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생산공장 확장건설, 연간 50만갑 인삼사포닌 및 인삼단량제 추출 정밀심층가공 건설 대상 현장에서 진공래는 기업 책임자와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대상 계획 설계 시공 진도와 건설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 등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을 안정시키며 산업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전시 경제사회 발전 대국과 관계되기에 책임감과 긴박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기업이 자금 보장 등 건설 난제를 해결하도록 주동적으로 도와주고 시공 안전과 공사 품질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인원과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며 시공 황금기를 다잡아 대상 건설 속도와 효익을 전력으로 높임으로써 조속히 준공하고 생산에 들어가 효과를 보도록 하게 합니다. 금역 산업단지 길림 절강 맞춤 협력 산업기지 건설 대상 2기 현장에서 진공대는 단지 건설과 부대 기능 배치를 현지에서 살펴보고 단지의 산업 위치 확정, 기업 입주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산업 위치 확정을 둘러싸고 우수 기업과 대상을 유치해 정착시키며 공예 기술 수준과 제품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생산 능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 생산 관리를 엄격히 강화하고 주체 책임을 다져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단지 산업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태 신에너지 자동차 활성화 연길 금수방지과학기술산업단지, 연간 2,000대 지능 엘리베이터 완성기계 제조 시범기지, 연간 1만 대 지능 엘리베이터 승강로 제조 시험기지, AI 더하기 자율주행, 환경위생장비 등 대상 현장에서 진공되는 자산 활성화, 기술 혁신, 설비 생산 등에 관한 기업 책임자의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설비 설치와 조율 및 시험 생산 진척 상황 을 깊이 있게 요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앞장서 기업과 연계하고 봉사를 제공하며 기업의 공업 사슬 확장을 돕고 재반 요소 보장을 전력으로 잘하며 대상의 생산 가동과 효과 달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발전의 질적 효익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진공되는 공항 경제 개발구의 관련 사업 정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성당위, 주당위와 시당위의 결책 포치를 견결히 관철하며 고품질 발전 목표를 확고히 틀어지고 기회를 다잡아 분발에 전진하면서 높은 표준으로 재반 사업에서 더욱 큰 돌파를 이뤄야 합니다. 개발구 개혁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고 체제 기재를 조속히 보완하며 주된 책임과 주요 사업에 초점을 맞춰 투자 유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주도 산업 사슬을 둘러싸고 대상을 정밀하게 유치하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동시에 유효 자원 활성화를 다그쳐 토지 사용 효익을 높여야

0: 합니다. 공업 운행을 전력으로 잘 틀어주고 상시화된 기업 지원 기제를 구축해 기업의 생산 경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제때에 조율 해결함으로써 공업 경제계 안정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고 대상을 정성껏 기획하며 각종 기업 혜택 정책을 충분히 잘 활용해 개발구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공항경제개발구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리덕평,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학빈, 부시장 장준거리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8월 13일 우리시는 2026년 정부, 법원, 검찰원 연동 제1차 연석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당위 부서기이며 시장인 김봉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 시사법국은 2025년도 정부법원 연동 행정재심, 행정소송 사업정황을 통보하고 사건의 특점과 두드러진 부족점, 위험 우환을 분석했습니다. 시자연자원국, 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시시장감독관리국은 폐소율과 재심 시정률이 비교적 높은 문제를 둘러싸고 검토 발언을 했으며 집법 절차, 증거 수집, 법률 적용 등 문제의 근원을 깊이 분석했습니다. 시민법원과 시민검찰원은 재판 및 법률감독 사업과 결부해 연동 성과를 총무하고 행정집법에서 나타나는 공통성 문제에 대해 협동해 해결할 때 권한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2025년 사업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는 한편 기층 집법 절차가 규범적이지 못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한 합법성 심사가 엄격하지 못하며 행정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사업이 부족한 등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각 단위에서 회의 의견에 비추어 정돈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고 고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거울로 삼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 법원 검찰원 연동 분쟁 사전 해결 사법권이 폐쇄 고리식 시달 등 기재를 보완하고 책임자 법정 출석 응소 집법 전 과정 기록 등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며 법치 책임을 다져 재심 시정률과 행정 폐소율을 지속적으로 낮춤으로써 법치로 전시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0: 연길시 문화관광 특색 자원을 심층 발굴하고 도시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높이기 위해 8월 12일 우리시에서는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취재단을 조직해 향촌마을 전원별장, 캠핑기지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푸른 산과 맑은 물속에서 짧은 휴가 숨은 명소들을 발굴했습니다. 우리나라 북방지역에서 해발이 가장 높은 고탑 번지점프 대상 가운데 하나인 해란명주 해란의 눈 번지점프 대상이 8월 7일 가동됐습니다. 이번 익스트림 체험 대상의 개방으로 해란명주는 전망 더하기 도전 복합 문화관광 모식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으며 연변의 고공 극한 운동업태 공백을 메웠습니다. 해란명주는 원래 연길 기상탑으로 개조를 거쳐 고공전망 문화전시, 기상연구학습, 특색료식, 문화창의 체험을 일체화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탑 꼭대기에 위치한 해란의 눈 번지점프대에서는 360도로 연길과 룡정 두 도시의 전경을 비롯해 모아산과 해란강의 아름다운 산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해란명주는 모아산 국가삼림공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 종합문화관광 건축물은 수직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1층은 도시 디지털 전시관으로 체인 패스트푸드점, 인기 촬영구역과 안내 기능을 결합했으며 2층은 연변 음식을 중심으로 조선족 민속 특색 요식을 제공해 등산구역 관광객들의 식사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8층은 기상문화박물관이고 30층은 해란강반 볕꽃향기 전망층으로 고공유리잔도에 도전할 수 있으며 31층에는 구름우 카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2층 해란의 눈은 도시 최고 지점에 위치한 야외 전망대로 고공 번지점프 외에도 고공 근해 등 체험 대상이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8월 10일 우리시는 정경기녀와 HPV 백신 선전 및 관심 문제 문의 해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 질병예방통제중심과 연변병원 관련 사업일꾼들은 학부모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HPV 감염의 위해성, 백신 접종의 가치, 정책 규범, 접종 절차 등 핵심 문제를 둘러싸고 전문 강의 플러스 맞춤형 과학보고 플러스 현장 문의 해답 방식으로 청소년의 성장 발육 특성과 결부해 HPV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와 발병 위험, 질병 부담 및 자궁 경부암 예방통제 핵심 지식을 설명하고 HPV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최적의 접종 시기, 예방 효과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또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접종 절차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학부모들이 예방을 우선시하고 일찍 접종해 일찍 보호받는 과학적인 건강 리념을 수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국가 면역계획 해민 정책의 실시를 추진해 청소년 건강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랍인데 따르면 이뇨 두 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 대상은 2011년 11월 10일 이후 출생한 만 13세 이하입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서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공유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3: 누구나 꼬마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0: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내성적인 이유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하겠지요.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일에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도 모르는 사이에 당당함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 평소 취약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래요.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하죠. 한글을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겠지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외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지고 있네요.
0: 저는 외우기를 할 때 먼저 뜻을 잘 이해하고 집중해서 외웁니다.
2: 저는 일단 10번이고 20번이고 아주 숙련될 때까지 수없이 읽습니다.
0: 저는 먼저 5번 읽고 다시 외웁니다.
1: 네, 외우기를 할 땐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도 쓰면서 외워야만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0: 네, 손으로도 외운다고요? 어떠한 방법인데요?
2: 많은 친구들은 외우기가 잘 안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0: 자신이 외우기를 못하는데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내가 잘 집중해서 외운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가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왜서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우리 나쁘게 놔두셨다고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2: 딩동댕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고 항상 남 탓하는 친구들이죠.
1: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머리를 나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우기를 하는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2: 엄마, 엄마는 도대체 왜 날 이렇게 머리 나쁜 애로 낳아주신 거예요? 밤새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시험도 망쳤어요. 에이, 짜증나. 나 이제 공부 안 할래요.
1: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답니다.
2: 석진이 녀석은 어제 하루 종일 팽팽 놀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난 이 모양이니 난 머리가 나쁜 게 틀림없어.
1: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박사들은 사람의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언어를 잘 다루는 지능, 숫자를 잘 다루는 지능, 또는 만들기를 잘하는 지능, 음악을 잘하는 지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지능,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지능과 같은 것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외우지 못하는 것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2: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걸까요?
0: 그건 외우는 요령을 모르고 무턱대고 외우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무지하게 잘 외우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외우는 걸까요?
0: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는지 요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2: 첫째, 외운 것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세요. 남에게 한 번 가르쳐준 것은 혼자 5번을 외운 것만큼 기억이 잘 난답니다.
0: 두 번째, 손과 입을 사용하세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3배 다 잘 외워집니다.
1: 네, 그래요. 손과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3배나 더 잘 외워진다고 하네요.
0: 셋째, 외워야 할 내용을 좋아하는 노래의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불러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겠지요?
1: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0: 글쎄요. 내 친구들마다 들리겠지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면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많이 두려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1: 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고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복습을 많이 할수록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그럼 우리 함께 시험 보란 테스트 해볼까요?
1: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 시험을 볼 때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필을 쥐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때가 되면 입맛이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둘째, 알고 있는 것도 시험지를 받고 나면 생각이 안날 때가 많아집니다. 셋째, 시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 시간만 되면 초조해집니다. 넷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다가오면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시험 볼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한 문제라도 답을 쓰지 못하면 다음 문제도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 방금 저희들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체크한 데 따라서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3개에서 4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2: 5개부터 7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많을 수 있겠지요. 어쩌면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3: 4내지 10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이 매우 높아서 시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0: 네, 친구들 어때요? 방금 아홉 가지를 얘기한 데서 우리 친구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한 개에서 두 개는 거의 시험 불안이 없다고 할수 있고요. 세 개에서 네 개가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에서 일곱 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말을 해줍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절강성이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했습니다.
0: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하는 학습 교육이 전개된 이래 운남성 시성반나와 흥동강성흑해가 학습점검 개선을 일괄 추진해 학습성과를 민생발전의 실효로 전환했습니다.
1: 중앙선전부 등 부문이 생태환경법전 학습선전 업무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부했습니다.
0: 우리나라가 소사, 중사, 남사군도, 산호초 생태계 현황을 처음으로 집중 발표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전 재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입니다. 습금평 총서에는 발전 속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제하며 공동부유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이 5년 남짓한 시간에 걸쳐 추진되는 동안 절강성은 시종 일관 총속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기본 공공봉사의 균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했으며 대중의 고품질, 다양화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힘써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의 성과를 민중이 체감하고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전환해왔습니다. 이틀 동안 태풍이 잦아들면서 절강성 서남부 산간지역은 점차 맑은 날씨를 맞이했습니다. 손해진료 등 봉사 차량이 산간지역에 말로 들어오면서 정상적인 봉사가 회복됐습니다. 절강성 료수시, 룡천시, 금계진 상금촌촌민 료수부는 혈압을 재는 사람도 있고 심전도를 해주는 사람도 있으며 어르신들의 목욕과 리발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 정말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주민 주가윤은 차량이 마을까지 직접 와서 봉사를 해준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에 우리도 도시와 똑같은 봉사를 받을 수 있어 너무 좋고 또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식 봉사는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이후 절강성이 공공봉사의 일체화를 촉진하고 우산 자원의 보편적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중요한 조치입니다. 절강성의 면적 중 70%는 산악지대로서 주민이 사는 섬도 200여 개나 해서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거주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공동부유란 이곳의 주민들도 균형 잡힌 기본 공공봉사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절강성 보건건강위원회 왕인원 주임은 우리는 고정 플러스 이동 봉사 모델을 탐색해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건이 갖춰지고 인구가 비교적 밀집한 지역에는 고정형 보건실과 의료소를 설치했고 외딴 산간지역과 섬지역에는 순회진료 차량과 이동시 의료 선박을 들여보냈습니다. 주민들이 집 앞에서 약을 처방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중복 건설로 인한 자원 낭비를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곧 원스톱 봉사 플랫폼 하나로 됩니다. 현재 전성적으로 1510개의 표준화된 순회진료소가 구축되어 행정촌의 의료보건봉사 전면 보장이 실현됐습니다. 봉사가 사람을 찾아가도록 하고 공급방식의 변화를 통해 량질의 공공자원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정밀하게 현장으로 내려가게 함으로써 이러한 고정플러스 의료동봉사 모델도 전송에 걸쳐 확대되고 있으며 봉사 범주도 금융, 농업지원, 노후 돌봄 등 여러 분야로 확장 연장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은 가장 중요합니다. 절강성에서 근무하던 시기 습금평 동지는 민생문제 해결을 모든 업무에 최우선에 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천만 공중을 심도 있게 추진했으며 공공재정자원을 농촌과 낙후지역으로 기울이고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추진하는 장기적인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0: 이렇게 사회 발전의 성과가 모든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5년 동안 절강은 이 요구를 실속 있게 관철했습니다. 현재 행정촌의 88% 이상이 왕복 2차로를 갖췄고 도농버스 통합 활율은 90%에 달했으며 농촌 급수 규모 활율은 92%에 이르고 수질 기준 충족률은 99%를 넘습니다. 8만 9천 대의 공공 충전기가 절강성의 농촌 곳곳에 보급돼 수요가 있는 모든 형질을 전면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정부 판공청 제3초 장국평 초장은 우리는 습근평 총석의 간절한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88 전략을 깊이 있게 실천하며 하나의 청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가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공공봉사체계가 유에서 우수함으로 도약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 발전을 통한 공동부유 시범국 건설 과정에서 우리는 교육, 의료, 양로, 고용 등 기본 공공봉사의 균형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욱 신속히 모색하여 계층의 공성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봉사 보상을 잘 추진해 발전 성과가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파시 공보가도에서 85세 도한계 할아버지는 전화 한 통만으로 집에서 급식, 청소, 대리 구매 등 양로 봉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강 지역사회 주민 도한계는 재택 양로 봉사가 직접 집까지 식재료를 배달해주고 또 가사와 청소를 도와주니 우리 노인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복의 배후에는 절강성이 모색하고 있는 양로 봉사의 분류별 맞춤형 정책 경로가 있습니다. 재택 노인을 위해 스마트 양생 플랫폼을 구축하며 방문 봉사를 제공하고 특별히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시설이 잘 갖춰지고 봉사 품질이 높은 공립 양로기관을 제공하며 기능 상실 노인을 위해 장기 요양보험, 양로 봉사 보조금 등을 제공합니다. 일련의 정책 조치는 도시에서 산간 지역까지 건강한 노인에서 기능 상실 노인까지 아우르는 전 과정 보호 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절강성 용파시 민정구 오준약 부국장은 양로봉사는 수요에 따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실천 과정에서 노인들의 수요가 각기 다르기에 양로봉사는 획일적인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지역 평가를 실시하여 자료 신청과 전문기관의 평가를 결합하고 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시간 갱신하며 연령, 건강상태 등 조건과 결부하여 료형별로 여러 장면의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노인이 가장 적합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온주 구해구의 한 유치원에서는 올해 새롭게 여름방학 보육봉사를 시작함으로써 많은 학부모들의 근심을 들어주었습니다. 학부모 몇천명은 집에서 차로 2, 3분 거리에 불과해 매우 가깝고 비용도 저렴하며 교원진도 믿을만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육과 교육의 일체화 계약은 절강성 공공봉사 일체화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3세 미만 유아의 보육이 어렵고 비용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강성은 부문 간의 분할을 타파하고 본래 교육, 보건 등 부문으로 나뉘어 있던 관리 기능을 심도 있게 통합하여 유치원이 보육 봉사를 제공하도록 추진함으로써 2세에서 6세 사이 어린이의 연속적인 교육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보육교육일체와 개혁연구지도센터 집행주임인 엄종근은 보육반은 단순한 소반이 아니고 반드시 영유아의 성장 특징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육교육일체화 개혁을 통해 유아교육 자원 배치와 교사진의 장점을 보건건강의 의료양생특기와 하나로 묶고 조은일제, 반일제, 림시보육 등 다양한 보육봉사를 제공하고 유치원과 가정, 지역사회 간의 협력교육기제를 건전했습니다. 현재 절강성에는 5천 개에 가까운 유치원이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해 보육반을 개설했고 보육 중인 영유아는 10만 3천 명에 달합니다.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5년여 동안 절강성은 성 전체의 하나의 판으로 보고는 사고 방식을 수립하고 전국에서 설선수범으로 기본 공공봉사 일치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성급 안 6개 기본 공공봉사 기준이 도시와 농촌 간 차별 없이 실현됐으며 기본 공공봉사의 균형, 보편적 혜택, 접근성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에 비추어 절강성은 2030년까지 고품질 발전, 고품질 생활 선행구를 기본적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영유아를 잘 육성하고 학습에서는 우수한 교육을 받으며 노년에는 양생을 누리는 등 7대 우선 혜택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인과 어린이 봉사에 더욱 온기를 불어넣어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교육이 전개된 이래 운남성 시수왕 반나와 긍정광성 극하시는 학습과 점검, 개선을 일괄 추진함으로써 학습과 실천을 결부하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하나로 하여 학습교육의 성과를 민생에 이바지하고 발전에 봉사하며 변방을 흥하게 하고 민생을 부유하게 하는 생생한 실천으로 착실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학습교육이 전개된 이래 운남성 시수왕 반나 딸족 자치주는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향진과 촌락 깊숙이 들어가 방문하면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민생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했습니다. 이곳에는 산간 지역에 자리한 마을이 많은 원인으로 물류 기반의 지원이 취약하고 마을 안에 농산물이 잘 팔리지 않으며 마을 밖의 택배도 주민들의 집 앞까지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많이 제기한 문제였습니다.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에서는 특별 행동 방안을 내놓고 여러 부문을 연계해 물류 기업들을 통합함으로써 이동식 공급 판매 부유화 차량대를 조직했습니다. 차량대는 농자재와 잡화를 저렴하게 배달하는 동시에 지역 산지 특산물의 매입도 도왔습니다. 현재 고정 운영 로선 13개가 개통되었고 촌급 봉사소 82곳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운남성 시수왕 반나 딸족 자치주 맹해현 맹헌진 만국촌의 주민 옥감반은 우리가 휴대전화로 물건을 구입하면 이동식 공급 판매 부유화 차량이 우리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해주고 우리가 또 향토 특산품을 그들에게 맡기면 그들이 판매를 도와준다면서 훨씬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육 과정에서 시수왕 반나 딸족 자치주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육, 의료, 노후 돌봄 등 주민들이 시급히 해결을 바라는 2,700여 건의 문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운남성 시수왕 반나 딸족 자치주 당위원회 조직부 리문정 부부장은 우리는 두 가지 황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못 박는 정신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제도 구축을 견지하며 민생 봉사와 생태 관리, 산업 발전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실천과 성과를 통해 여러 민족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흥동강성 흑하시의 흥변 부민의 중점 산업입니다. 올해 현지의 출입국 여객 흐름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성화된 관광 수요가 늘어나 문화관광 상품과 봉사에 시급한 최적화와 승격이 필요했습니다. 학습 교육 과정에서 현지 당원 간부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관광 산업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관광, 시장감독, 항만 공동검사 등 부문을 총괄하여 업태 배치, 기반시설, 대외 봉사 등 측면에서 중점 문화관광 기업을 1대1 방식으로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흑하시 여행사 운영자 포지동은 문화관광 부문에서 전담 인력을 파견해 우리의 봉사 승격을 도왔고 우리가 전국 각지 여행사들과 서로 고객을 연결하는 채널을 구축하도록 도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고 경영 성과도 안정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학습 교육이 실시된 이래 흑하시는 이미 1000개가 넘는 문제 목록을 점검 정리했고 장기적인 기재를 구축해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동강성 흑하시 당규원회 조직부 양송령 부부장은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과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육을 긴밀히 결합시키고 군중의 수요와 개방 발전의 수요에 립각해 당원 간부들이 군중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도록 조직함으로써 발전의 병목을 해소하고 민생을 위한 마음을 두텁게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주앙 선전부동 19개 부문과 단위들이 최근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하여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 학습선전 업무를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통지는 생태환경법전이 민정법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로 법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법률로서 신시대 중국 사회주의 법치 건설의 또 다른 중대한 성과이며 법치 리념과 법치 방식을 통해 신시대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를 가속하는 데 중대하고 휴먼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는 8월 15일을 전국 생태의 날과 생태환경법전 정식 시행이라는 시간적 계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사회 선전과 조직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광대한 간부와 군중을 교육 인도하여 생태 문명 법치 수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정산록수는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을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 건설 실천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1: 15일은 전국 생태의 날입니다. 자연자원부 남해구군 14일 2025년 남해구 해양생태 조기경보 관측 공보와 2025년 남해구 해양생태 보호복원 공보를 정식으로 발표하고 서사, 중사, 남사군도 산호초 생태계 현황을 처음으로 집중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구는 주로 광동, 광서, 해남 세 개 성과 자치구를 포함하며 홍수림, 산호초, 해초지대, 해안 염습지 등 다양한 열대, 아열대 해양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남해구 해양생태 보호복원 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남해구에서는 총 66개의 해양생태복원공사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으며 총 투입 자금은 약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연자원부 남해국 총공정사이며 해양생태복원처 처장인 오령령은 각 방면의 협력 노력으로 남해구의 홍수림, 산호초, 해초지대 등 보호복원 작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령령 처장은 우리 남해국 기술팀은 작년에 황암도 석호 북부 조사 중 성장한 해초지대를 발견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최대 면적의 둥근잎 실말 해초지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원격 탐사 역추적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황암도 생태보호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해당 해초지대 면적이 2010년 64헥타르에서 지난해에는 185헥타르로 증가했으며 초기 점상 분포에서 점차 연속 집중 분포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5년 남해구 해양생태 조기경보 관측 공보는 서사, 중사, 남사 군초의 생태 현황을 처음으로 종합평가했으며 그중 9개 군초의 실제 생태 현황을 중점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해남 문창 근해에서 처음으로 몸길이 약 8m에 달하는 성체 고래 상어가 발견되었고 북부만 해역에서는 부리 고래와 참돌고래가 무리를 지어 먹이를 찾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들의 발견은 전국을 선도하는 해양 관측 혁신 성과에 힘입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서에서는 처음으로 환경 DNA 기술을 위주도 산호초 오류 관측에 투입했으며 해수 시료 채취만으로 수십 종의 암초성 오류를 식별할 수 있어 잠수 조사 비용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해남에서는 산호초 지능형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호 백화 현상과 가시 불가사리 AI 예측 모델을 탑재하여 전국진흥형 해양 빅데이터 대회에서 2등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공보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남해구의 해양생태 현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해양생태계 질과 연안 재해 방지 능력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차 5개는 전망계획기간, 푸른 해만 아름다운 해안, 조화로운 섬 건설 행동을 심화 추진하고 해양생태 보호복원 사업을 과학적으로 배치하며 해양생태 제품 공급 능력과 거래 활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0: 국가우정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7월 중국 택배 발전 지수는 424.1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7월 택배 물동량은 일평균 약 5천만 건으로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봉사의 품질과 효율은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박민걸, 김홍호였습니다.

오늘은 자체 발전의 길을 걸어가는 중국은 아무도 압박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방 일부 언론과 싱크탱크가 이른바 중국 압박론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제조업과 신에너지의 산업 수출이 세계 시장의 공간을 잠식하고 발전 도상국의 산업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조에 대해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역사학자 아담 투즈는 8월 뉴미디어 플랫폼 삽스택에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중국 압박론은 사실에 반해 가정한 정치적 담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경제 데이터 분석에 근거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논조는 그야말로 철저한 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논문에서 2010년에 미국 학자들은 이른바 중국 쇼크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주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되짚어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유럽 학자들은 이른바 중국 충격 2.0 버전을 제기했는데 주된 뒤우는 중국 전기자동차 유럽 자동차 산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2026년 두 인도 학자는 미국 외교 잡지에 이른바 중국 충격 3.0판, 즉 중국 압박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그래서 앞에 두 개념이 사실과 경제 데이터에 부분적으로 기반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순전히 사실에 반하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미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논하지 않고 글 전체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그래서 이른바 세 가지 중국 충격론의 가운데 중국 압박론이 가장 황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에 대한 비판이 전적으로 반사실적인 추측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인도 학자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른바 전연적 경로와 비례배분이라는 두 핵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 투즈 교수는 논문에서 이 두 가설에 많은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이른바 전형적인 경로를 논박했습니다. 인도 학자들은 각국이 모두 농업에서 출발해 점차 경공업과 노동 집약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는 이를 바탕으로 가치 사슬을 따라 우로 상승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고소득 국가는 노동 집약형 산업을 저소득 국가에 넘겨 그 공백을 메우게 한

0: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 투즈 교수는 발전 경로는 단일한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떤 특정한 법칙을 따르는 것도 아니며 더더욱 줄을 선 결과도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각국에는 저마다의 국정에 맞는 발전 경로가 있고 이른바 전형적 경로라는 것은 애초부터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른바 비례배분을 반박했습니다. 인도 학자들은 각국의 노동 집약형 산업 수출 규모는 그 나라 노동력이 전 세계 노동력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 투즈 교수는 이런 가설은 현실적인 경험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많은 사례가 충분히 증명하듯이 낮은 임금과 낮은 소득 수준만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산 기지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그는 기사에서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제무역의 점유율 배분은 결코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즈 교수는 한 국가는 인구 규모만으로 전 세계 수출 점유율의 동등한 비율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른바 중국의 충격에 대한 세 가지 버전에는 공통된 오류가 있다면서 그것은 스스로의 발전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해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려 한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제조업의 공동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고 제기했고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정체된 것은 기술이 보수적이고 혁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중국에서 이전에 나온 산업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내부의 구조적 실패, 인프라 병목 등 이유 때문이 아닌가고 날카롭게 제기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그래서 발전은 줄 서는 일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중국을 악마화할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정상화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가설 속에만 존재한다면서 현실 세계에서 강대한 중국은 자기만의 발전의 길을 갈 뿐 그 누구도 압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만의 발전의 길을 가는 중국은 아무도 압박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호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생태 문명편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4개의 기준 모델 구축으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신강 하미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3명의 외신 기자가 바라본 자신감 넘치고 활기차게 전진하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곡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생태 문명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자연 법칙을 존중하고 그에 순응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을 개조하여 자연재해를 줄이고 인민의 생활에 복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면에서 저는 매우 유명한 역사인물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소식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아는 대문호가 생태문명 건설 면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소식은 수자원 오염 퇴치 면에서 탁월한 공헌을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면에서 중점적으로 특수한 수리인 소식을 소개하렵니다. 소식은 항주에서 도찰의 관직을 맡았고 항주의 수리 건설과도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었습니다. 서고에는 특히 풍년풀이 잘 자라는데 자주 제거하지 않으면 쉽게 막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북송 시기에 소호를 황실의 방생지로 지정하면서 준설 작업은 거의 중단됐습니다. 소식이 항주 지주로 부임했을 무렵 서호의 거의 절반이 풍년풀 때문에 막혀 있었고 백성들은 이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소식에게 소호를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민심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만약 풍년풀을 계속 방치한다면 20년 후에는 소호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강렬했던 것입니다. 백성의 호소는 소식의 직무수행 목표였습니다. 소식은 즉시 조정에 상소하여 소호 정비 작업을 시작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답변을 기다리지 못한 채 바로 자금을 마련하고 병사와 인부들을 조직해 풍년풀을 제거하고 진흙을 파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호에서 풍년풀로 덮인 면적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면적은 25만 장에 달했고 진흙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풍년풀과 진흙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여러분은 소식을 책벌레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식의 처세 지혜는 매우 뛰어납니다. 서호의

0: 익숙한 그는 서호에는 동서 방향으로만 긴 제방이 하나 있고 남북 방향으로는 없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수 주변은 둘레가 30리나 되어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물을 보물로 바꾸어 현지 재료로 풍년풀과 진흙을 이용해 남북 방향에 둑을 쌓으면 되지 않을까. 소식은 이를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단 4개월 만에 소식은 길이 880장, 너비 5장의 긴 제방을 쌓았습니다. 서호를 정비한 이 수리 공사는 백성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서호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주어 환경보호와 생태 건설의 모범적인 프로젝트로 됐습니다. 공사가 완공된 날, 항주 백성들은 모두 떨쳐나와 마치 큰 명절을 축하하듯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뻐했습니다. 소식 또한 기쁜 마음으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육교는 천안을 가로지르고 북산과 남평이 처음으로 이어졌도다. 문득 눈을 떠보니 25만 장의 풍년풀이 푸른 구름처럼 사라져버렸네. 풍풀을 제거하고 호수에 진흙을 파내며 긴 제방을 쌓고 농민들에게 연꽃 재배를 장려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소호는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비록 소식이 항주에서 일한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항주의 수리 공사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소식이 항주를 떠난 후 후임 항주 지조는 이 제방을 소공제로 명명했습니다. 그 뒤로 소제는 유명한 서호 경관의 하나가 됐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수차례 만물은 각자의 조화로 생성하고 각자의 자양분을 얻어 성장한다란 전고를 인용하면서 선조들이 자연 법칙을 존중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폐기물을 보물로 바꾸는 생태적 지혜에서 경험과 교훈을 얻어 국정 운영의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생태 문명 사상을 심화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인민을 마음에 품는 이념을 구현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1: 다음으로 드는 두 번째 문제, 무엇 때문에 생태 문명을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족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생태 문명은 중화민족의 지속 가능 발전의 근본 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수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분투를 통해 얻어집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총서기는 우리는 록수 정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견지하고 산수 삼림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고 전방위적이고 전지역 전과정으로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여 생태문명 체계가 더욱 건전해졌다고 총화했습니다. 우리의 생태문명 건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선대가 나무를 심으면 후대가 그 그늘을 누립니다. 위대한 사업은 몇 세대, 십수 세대, 심지어 수십 대에 걸친 지속적인 분투를 필요로 합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바로 이런 위대한 사업이며 오직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해야만 우리의 터전을 더욱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국가 건설 수요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식 현대화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를 건설하기 위한 웅대한 청사진을 논술했으며 그중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입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 발전을 견지하며 절약 우선, 보호 우선, 자연 복구를 중심으로 하는 방침을 견지하여 눈동자를 보호하듯 자연과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즉, 중화민족의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2: 네,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0: 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생태 문명편 다섯 번째 부분 들으셨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 정리해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리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4개 기준 모델 구축으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신강 하미 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신강 하미 씨는 고비의 긴 바람이 장쾌하고 비단이 길 정취가 따뜻합니다. 신강 하미 씨 이주구 동화가도 청년로 서부 지역사회 홍성류역에서는 여러 민족 주민들이 모여 앉아 일상을 이야기하고 발전의 대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업 원군에는 풍력 발전기 날개가 천천히 돌아가고 컴퓨팅 자원기지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소에너지 대형 트럭이 분주히 오고 갑니다. 네, 도시농촌 건설에서 민족 단결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비약적인 변화에서 민생의 질적 향상에 이르기까지 하미시는 두터운 기반을 쌓으면서 기세를 갖추고 힘을 비축해 힘껏 도약하고 있습니다. 8월 5일 신강위글자치구 인민정부 보도방공실에서 열린 시작과 출발 15차 5개년 전망계획 결렬주제 기자회견 제10회 회의에서 하미시 관계자가 신강동부의 중추도시인 하미시는 독특한 지리적 여건과 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지역 총 생산액이 년 평균 9.9% 성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에는 평안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확고한 수립, 지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 공동부유라는 네 가지 기준과 모범 건설 목표를 확고히 구축하고 실천으로 답하며 혁신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여 천산 서북기슭에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네, 하미 씨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각종 업무의 주선으로 삼고 전국 민족 단결과 진보 시범시라는 금빛 간판을 지속적으로 빛내면서 깊이 융합된 민족 단결의 결속력과 정교하고 효율적인 기층 관리를 바탕으로 단결과 안정, 조화롭고 긍정적인 발전의 큰 틀을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하미 씨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사업과 기층 당 건설, 기층 관리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2곳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교육 실천 기지와 체험센터를 건설하고 각급 민족 단결 모범과 전형 601명을 육성했습니다. 66개의 서로 연결되고 융합된 시범단지와 113개의 홍성류 역참을 기반으로 이웃 간의 친목 교류, 청소년 교류, 문화관광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도록 추진했습니다.

0: 신시대 세도성에서 분발신치한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세도성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1: 네, 함시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시장인 유학성은 단결 협력하면서 사심없이 기여하는 함의 정신은 대를 이어 끊임없이 이어오면서 오래전부터 이미 도시의 혈맥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 함의시는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무거운 영예는 함의시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단결하여 분투하고 함께 번영하고 발전하며 함께 현대화를 향해 달려온 데 대한 찬사입니다. 함의시 당위원회 부서기이며 시장인 우람장 레이무는 우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본보기이자 모범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년 개혁기간 함의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삼고 이를 경제발전, 사회관리, 민생보장의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립과 기층 당건설, 기층관리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문화로 신강을 윤택하는 일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여러 민족의 예왕, 교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전시가 한마음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거대한 힘을 응집시킬 것입니다. 네, 단결의 바탕색은 관리의 근간을 강화하는 것이고 평안 건설은 발전의 큰 틀을 떠받칩니다. 이른 아침 발코르 카자흐 자치현의 여러 지역사회 직원들은 일찍 일상적인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리 곳곳의 안전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가정을 방문해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했으며 갈등과 분쟁, 위험 요인을 미리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기층 관리 업무에 이미 5년째 종사해온 굴리자을 하스문은 우리는 매일 거리와 골목, 건물과 동 사이를 오고 가면서 민생의 작은 일들을 세심히 살피고 안전이라는 큰 일을 지켜나간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시름 놓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일입니다. 네, 함의시의 한 장비 제조 기업 책임자인 왕뢰는 함의시의 경영 환경은 해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곳에 뿌리 내리고 발전하는데 더 큰 자신감과 더 큰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 이어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뉴스 추적.
1: 오늘은 세 명의 외신 기자가 바라본 자신감 넘치고 활기차게 전진하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은 인류 사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면서 세계에 끊임없이 기회를 창출하고 또한 발전 도상국에 참고할 만한 경험과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외신 기자들이 중국 각지에 깊이 들어가 발전 경험을 탐구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맥박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최근 세 명의 외신 기자가 중국 기자의 인터뷰를 받은 자리에서 그들이 바라본 중국의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기자 마리오는 끊임없이 전진하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중국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뉴스 통신사 유라시아 채널의 책임자인 카를로 마리오의 견해에 따르면 북경과 상해는 중국을 가장 대표하는 두 도시입니다. 그는 두 도시는 마치 두 개의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깊은 역사적 전승을 비추고 다른 한쪽은 현대 발전의 활력을 반사하여 함께 현대 중국의 입체적이고 생생한 모습을 이루어냅니다. 고금이 어우러진 도시로서 북경은 줄곧 중국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북해공원, 경산공원 등 고풍스러운 전통정원은 시민들에게 고요하면서도 문화적 의미가 깊은 휴식처를 제공하고 인파로 붐비는 왕보정 보행거리는 도시 생활의 편리함과 활력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이곳에는 깊고 구불구불한 골목도 있고 넓고 질서정연한 거리도 있습니다. 마려원은 전통과 현대가 서로 어긋나지 않고 함께 북경의 독특한 도시 구도를 이룬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마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북경의 수없이 많은 웅장한 박물관들이었습니다. 박물관들은 중국의 원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면서 중화 문명의 깊고도 두터운 축적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마려오는 거대한 건물과 정교한 예술의 세부가 공존하면서 역사는 더 이상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직접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실제 공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상계에 도착해 마려오는 황포 강가에 서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상해는 국제 대도시라는 명칭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상해의 도시 생활은 절조가 매우 빠르고 장리 사업도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박물관과 예술 공간은 포용과 융합의 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기념관에 들어선 마리오는 깊은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분명한 정신적 개성도 느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을 상해에는 중국 공산주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기념관이 있다라는 기사로 썼습니다. 기사는 기념관은 방대한 수의 소장문은 실물, 신문과 잡지, 서적, 사진들을 통해 전쟁의 참상과 궁극의 쇠퇴 속에서도 조국의 부흥을 위해 헌신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증언하였고 더 나아가 목표를 추구하는 그들의 확고한 신념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썼습니다. 마려오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초기부터 뜨틈없이 중국 인민의 복지와 민족 부흥의 위대한 대업을 추구하는 데 진력해왔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전진과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중요한 정신적 원동력입니다. 마려오는 북경이든 상해든 모두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적극적으로 혁신하는 중국을 보여주고 또 나아가 끊임없이 전진하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중국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0: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분석해드리는 뉴스 조작실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풀포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뒷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1: 파키스탄 기자 아크람은 중국에서는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파키스탄 전투 미디어 그룹의 국제 업무 고문인 할리드 아크람은 제가 가본 중국의 모든 땅에서 질서와 균형 그리고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중국 50여 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북경, 광동, 강서, 신강 등지에 모두 저의 발자취가 남아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이 하나이고 이 둘은 긍정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총 길이가 3,000km인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은 신강 카슈에서 시작해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끝납니다. 2025년은 마침 신강 위글 자치구 성립 70주년이어서 아크람은 두 차례 신강을 찾아 취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신강은 도시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역사 문화를 전승하는 발전의 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크람은 신강은 예로부터 비단의 길 동서교류를 잇는 중요한 중추였다면서 오늘의 우름치는 이미 비단의 길 경제대 핵심권의 중요한 중추도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름치의 활발한 발전 속에는 언제나 문화적 융합의 바탕색이 남아있습니다. 우름치에 위치한 신강 국제 대바자르에는 수천 개의 상점이 밀집해 있고 각종 상품이 눈부시게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특색 있는 건물과 민속 풍경, 상품 무역이 이곳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져 매일 1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이곳 대바자르가 곧 신강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화된 발전과 역사 문화의 전승이 이곳에서 서로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네, 네팔 기자 반다리는 중국은 지금 고품질 균형적인 현대화를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네팔 국가통신사의 집행총편집장인 사라 핸드라 반다리는 여러 차례 서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는 서장을 방문할 때마다 눈에 띄는 발전의 거대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현대화된 기반시설, 빈틈없이 이어지는 교통망,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이 가득한 분위기 모두가 국가 전체의 발전 궤적을 비춰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광활한 청장공원을 가로질러 라사 군가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중국 사정자치구는 더는 많은 사람들의 인상 속에 외딴 변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사장은 해발이 높고 지리조건이 복잡하지만 잘 관리된 도로들이 외딴 공동체들을 촘촘히 이어주고 있습니다. 현대식 주택이 예전에 흙집을 대체했고 전력, 통신, 교육 및 의료 봉사는 가장 외진 정착지까지 이미 보급됐습니다. 축산업은 조직화되었고 우원의 특산 직물 재배 및 온실 채소 생산 등 산업도 꾸준히 발전하여 농촌 경제의 다원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산마루에 우뚝 서 있고 태양광 패널은 햇빛이 잘 드는 산비탈을 가득 메워 가정과 기관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네, 반다리는 또한 중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큰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반다리는 중국의 제 분야의 발전은 각자 제각기 움직이며 고립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으로 연동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부여하는 것이고 단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반다리는 정책이 진정으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개선으로 전환될 때야 비로소 발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고품질, 균형적인 현대화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민들의 삶을 더욱 안정되고 더 획득감 있게 이끌고 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지며 운동을 통해 행복을 전달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문덕수 관장님입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온 마음을 쏟고 계신 문덕수 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클럽 문덕수 관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네, 관장님께서는 현재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아이들과 이 학부모님들과 함께 6주년 활동을 진행하셨다면서요.
3: 네.
0: 네, 어떤 활동을 또 진행하셨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3: 네. 6년 동안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랑 부모님들과 함께 매주년 활동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0: 아, 네.
3: 활동을 진행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부모님들과도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한테 선물도 드리고
0: 네.
3: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드리려고 활동을 진행했는데 아이들도 너무 기뻐하고 부모님들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0: 네. 그래요. 해마다 그럼 이런 활동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3: 네, 우리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네.
0: 네,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겠네요.
3: 네, 너무 기뻐하시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부모님들도 네. 항상 참여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0: 그렇죠. 네, 스포츠 클럽에서 그럼 아이들은 주로 어떤 운동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3: 네. 타이거에서는 주로 아이들이 연령과 체력에 맞춰 기초 체력 향상 운동과 기능성 운동을 지도합니다.
0: 네.
3: 예. 기초 체력 운동은 줄뛰기, 달리기, 점프, 균형 잡기, 민첩성 훈련을 지도하고
0: 네.
3: 기능성 운동은 축구, 농구, 격투기, 태권도 등등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총 300명 정도 되는데
0: 네.
3: 3살부터 14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전문적인 코치들한테서 자기가 좋아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기초적인 운동도 있지만 이제 기능성으로 넘어가서 네. 다양한 이제 항목을 네.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3: 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네.
0: 참, 네, 이제

0: 학생 입장에서도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것 같네요.
1: 네.
0: 네. 한 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할수 있어서 네, 아이와 부모님 모두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점이 가장 또 인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종합적인 네, 유소년 스포츠 클럽을 네, 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1: 네, 어린 시절부터 운동선수로 활약했고, 연변대학 체육학부를 졸업했습니다. 4년간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축구 운동을 해왔고, 주변에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우연히 얘기 중 아이들이 한 곳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운동 항목들을 마음껏 할수 있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실 필요 없이 편리하게 한 곳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운동 경험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의 조언으로 타이거 스포츠를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래요. 초창기에는 그럼 이제 친구들끼리
1: 네.
0: 같이 이제 시작을 하신
1: 네,
0: 거네요.
1: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지금은 이제 관장님께서 혼자
1: 예,
0: 운영하고
1: 지금은 혼자
0: 계시고요.
1: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까 이제 어린 시절부터
1: 네.
0: 운동을 또 이제 배우셨고,
1: 네.
0: 운동선수로 활약하셨다고 하셨는데,
1: 네.
0: 관장님은 어릴 때 어떤 운동
1: 저는
0: 배우셨습니까?
1: 축구 전문입니다.
0: 아, 축구
1: 예.
0: 전문으로 배우셨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가셔서
1: 네,
0: 외국
1: 외국에서 유학
0: 생활을.
1: 생활을 한 6년 정도 하시고, 회사
0: 아,
1: 생활을
0: 6년을.
1: 예, 2년 하고, 고향으로
0: 네.
1: 돌아왔습니다.
0: 그래요. 6년이면 짧은 시간도
1: 네.
0: 아닌데, 네. 돌아올 그 결심을 하신 것도 참 대단하신 것
1: 네.
0: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래요. 이제 지금도 운동을 좋아한다지만,
1: 네.
0: 그 정작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다른 분야지 않습니까?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이제 전에는 선수로서 활약을 하셨고,
1: 네.
0: 이제는 또 가르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분야인데, 아이들을 상대로 한이 스포츠 클럽을 오픈하면서, 이 유소년 운동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과 또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1: 네. 클럽을 오픈하기 전에 저는 항주, 상해, 심양, 장춘 등등 여러 곳이 유소년 스포츠 클럽을 직접 다니며 현장을 알아보고
0: 네.
1: 배우면서 시험도 쳤습니다.
0: 시험이라면 어떤 시험이죠?
1: 그런 증도 따고,
0: 아, 자격증이요.
1: 자격증도 따고,
0: 네.
1: 그리고 아이들이 연령별 성장 특성과 신체 발달 규칙에 맞춰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0: 네.
1: 또한 코치진에 대한 요구 기준도 매우 높기에 현재도 매주 코치들과 함께 교육 방안을 연구하고
0: 네.
1: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안전한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코치진들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얘기를
1: 예.
0: 해주셨는데, 코치진은 지금 대략 몇명 정도 계신 거예요?
1: 지금 저까지 10명이 있습니다. 예.
0: 10명의 코치진과
1: 예.
0: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코치분들도 이제 다 전문적으로 운동을
1: 네,
0: 전공하신 분들이죠.
1: 자격증도 다 있고,
0: 아,
1: 예.
0: 자격증도 있고, 네, 그래요. 전문적인 또 코치진과 함께, 네, 그리고 또 계속 새로운 그런 모색을 연구하시는 거겠네요,
1: 네,
0: 그러면.
1: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아이들 하면 요즘은 뭐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1: 네.
0: 싫어하는 아이들도
1: 예.
0: 네, 많지 않습니까? 힘들게 운동을 하다 보면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운동이 즐거움을 느끼고 또 취미를 삼을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우선 아이들이 즐겁게 운동에 입문을 할수 있도록 게임처럼 재밌게 지도하여 부담 없이 운동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0: 네.
1: 또한 아이들이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고 흥미를 잃지 않도록 강도와 방식을 조절하면서 코치들이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작은 진보에도 칭찬해주고
0: 네.
1: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운동을 진정한 취미로 삼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이제 아이들 연령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런 교육 방안도 다 다른 건가요?
1: 네, 다 다릅니다.
0: 그래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제 나이도 어리고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할것 같은데, 제일 어린 친구들은 몇살 정도 되나요?
1: 지금 현재 3살부터 지금 예,
0: 3살부터요.
1: 운동에 입문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0: 3살부터.
1: 예.
0: 그럼 그 나이 때,

0: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적응을 잘 하나요?
1: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 하거나 아니면 환경에 좀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데, 결혼들이 그냥 게임식으로 애들을 좀 오락실처럼 생각하게끔 재밌는 게임으로 애들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운동이라는 개념보다는 같이
1: 예,
0: 노는
1: 맞습니다.
0: 형식으로.
1: 놀이터처럼 생각하고 그냥 놀아주는 거죠.
0: 오, 그래요. 3살부터 그럼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아이들은 몇살 정도 됩니까?
1: 나이가 제일 많은 아이는 지금 현재 14살 아이가 있습니다. 예.
0: 14살이요? 오, 그러면 그 정도 나이 때는 또 어떤 운동 항목을 배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1: 중考.
0: 고등입시 시험을요?
1: 예,
0: 네, 고등입시 시험을.
1: 고등입시 그런 체육 시험을 위주로
0: 아,
1: 배우고 있습니다.
0: 대비해서.
1: 예.
0: 그럼 이제 고등입시 전문 또 그런 반도 있습니까?
1: 네, 있습니다.
0: 입시를 위한
1: 네,
0: 분들의,
1: 있습니다.
0: 어떻게 그 나이 또래 친구들이 와서 이제 배우면 입시 시험에 좀 도움이 됩니까?
1: 많이 도움이 되죠.
0: 아, 그래요?
1: 예.
0: 일주일에 몇번 정도 이제 수업을 합니까?
1: 초중 다니는 애들은 시간이가 좀 여유치 못해서
0: 그렇죠, 예.
1: 보통 주말에만 와서
0: 아,
1: 운동을 하고,
0: 주말에서만.
1: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 위주로 오셔서, 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주말만 해도 이제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다는
1: 네,
0: 얘기죠.
1: 동작 같은 걸좀 배워주시면, 예, 배워주면 많이 또 그거 가지고 이용을 하시죠.
0: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코치진들의 전문적인 또 수업 방식이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운동을 통해 체력과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다른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클럽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보입니까?
1: 네, 운동은 단순히 체력과 운동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클럽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고, 운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극복하는 경험을 쌓으며 나도 할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규칙성이 길러지면서 수업에 집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활동하는 과정에서 학습 태도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사회성과 협동심이 자라고 팀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함께 노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하면서 운동 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활기차고 쾌활한 아이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성격상에서도 변화가
1: 네,
0: 생기는군요.
1: 많이 변합니다.
0: 그래요. 또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 관장님께서는 제일 뿌듯하지 않을까.
1: 네, 맞습니다. 제일 기쁘죠.
0: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마다 성격이나 체력, 이 운동 능력이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1: 네.
0: 그한 수업 안에서 모든 아이가 이렇게 고르게 성장하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1: 네. 아이마다 성격, 체력, 운동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지도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클럽에서는 개별 맞춤형 지도를 통해 모든 아이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준별 맞춤 지도를 실시합니다. 같은 수업 안에서도 기초가 약한 아이에게는 쉬운 동작부터 시작하고, 능력이 좋은 아이에게는 도전적인 과제를 주어 각자 알맞은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네. 둘째, 성격에 맞는 지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내성적인 아이에게는 충분한 격려와 기다림을 주고, 활발한 아이에게는 규율과 집중 훈련을 병행하여 모두 안정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끕니다. 셋째, 소그룹 활동과 개별 지도를 병행합니다. 코치가 아이들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보충 지도를 해주어 뒤처지지 않게 함께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이렇게 또다 다양한 아이들이지만, 전혀 또, 뒤처지지 않게,
1: 네.
0: 그 맞춤형 지도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1: 네.
0: 그래요. 운동하러 오는 아이들의 이 안전도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1: 네.
0: 이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동시에 그 가장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숨은 노력도 하고 계신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아이들의 안전은 저희 클럽의 최우선입니다.
0: 그렇죠,
1: 눈에 보이는 안전시설은 물론이고,
0: 네.
1: 보이지 않은 곳에도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0: 네.
1: 운동장 바닥은 충격 흡수가 좋은 재질로 되어 있고,
0: 네.
1: 모든 기구는 매번 점검하여 혹시 모를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합니다. 아이들이 뛰놀 때 부딪히거나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모든 공간을 안전하게 설계했으며,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숨은 노력으로는 전원이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 중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해 놨고요. 또한 코치들은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어찌 보면 운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1: 네.
0: 이런 또 안전 방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1: 네,
0: 않을까.
1: 맞습니다.
0: 네, 관장님의 또이 세심한 노력이 네, 또 학부모들이 믿고 또 자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1: 네.
0: 보장이 아닐까 싶어요. 학부모님들과의 그 소통도 어찌 보면 관장님의 몫이지
1: 네.
0: 않습니까? 영업적인 측면에서 회원들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관장님은 오히려 일부 학부모에게 네, 자녀의 등록을 권하지 않기도 한다는데, 네,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1: 네, 저희 클럽에서는 학부모님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마음이 급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변화를 너무 빨리 보시려고 하시거나 운동의 본질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통을 통해 바로잡고 올바른 인식으로 바꿔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하죠.
0: 그렇죠,
1: 아이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한 주에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오시겠다고 하시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고 불규칙하게 오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수입보다는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0: 그렇죠.
1: 불규칙한 참여는 아이에게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하잖아요.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아이를 위해서라면 등록을 권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0: 어찌 보면 찾아오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또안
1: 그럴
0: 좋아하실 수도
1: 수도
0: 있는,
1: 있죠.
0: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뭐, 꾸준히 또 견지를 하는 것이 또 아이를 위한 그런 최선의 선택인데, 한 달에 한 번, 두번 오면 어찌 보면 서로 이제, 네, 효과를 기대하는 부모님의 입장이나 또 코치님들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지
1: 맞습니다.
0: 않습니까? 네. 그래요. 아무래도 또 이런 인식을 제일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네요. 그래요. 아이가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하려면 이 부모님의 지지와 협조가 아무래도 필수적인데,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끌고 아이들의 성장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활동도 다양하게 조직한다면서요.
1: 아이가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하려면 부모님의 지지와 협조가 정말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성장을 직접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줄뛰기 시합, 장거리 달리기 시합, 그리고 부모님들과의 운동회 등등 시합을 통해 아이들이 배운 것을 보여주고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며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0: 부모님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시나요?
1: 애들하고 달리기도 하고
0: 아,
1: 게임도
0: 같이.
1: 하고
0: 아, 단순히 이제 어린 친구들끼리만 시합하고
1: 그런
0: 하는 것이
1: 것도
0: 아니라,
1: 있고 또 부모님들하고 같이 달리기도 하고 밧줄 다니기도 하고
0: 참 좋네요.
1: 또한 아이들이 변화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공유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성장 과정을 함께 나누며 부모님들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0: 네.
1: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아이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응원하는 환경을 만들면 아이들도 더욱 즐겁게 운동 지속할 수 있고,
0: 그렇죠.
1: 장기적으로 건강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1: 네.
0: 이제 6년간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네, 운동을 오랫동안 견제한 아이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이나 네,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실까요?
1: 네. 6년 동안 유소년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과 함께 했고,
0: 네.
1: 오랫도록 함께 해준 아이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0: 오, 네.
1: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는데,
0: 네.
1: 처음 왔을 때는 매우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0: 오, 네.
1: 운동도 잘하지 못하고 따라가기 힘들어 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매주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점차 자신감이 생기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리더 역할까지 하며, 다른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0: 네.
1: 이 아이를 통해 운동이 단순히 몸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 성격과 자신감까지 바꿔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0: 네.
1: 저에게 큰 보람과 동기가 되었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6년간 운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이제 가장 오랫동안 네, 배우고 계신 어린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 년 정도 되셨나요?
1: 지금 제일 오래 배운 아이가 지금 5년째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0: 아, 5년이요? 예. 그러면 이제 중학생이 된 건가요?
1: 아니요. 그 애는 유치원 때부터 오셔서 지금 소학교 2학년입니다.
0: 아, 유치원 때부터?
1: 예.
0: 지금까지?
1: 예, 지금 소학교 2학년입니다.
0: 네, 그래요. 5년 동안이면 그 변화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1: 네,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규율도 지킬 줄도 모르고 그냥
0: 막 뛰어다니고
1: 예, 그랬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조금 1년, 2년 지나면서 이제 얘기하다시피
0: 네.
1: 아무것도 모르고 운동도 못했는데
0: 점차
1: 교련들이 지도하에 애가 느는 모습도 보여주고 리더심도
0: 네.
1: 생겨서 뭐 많은 친구들을 리더하면서 예, 많이 이끌어주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0: 굉장히 어른스러운 또
1: 네.
0: 아이로
1: 네.
0: 성장을 하고 있네요. 그래요. 이제 그러면 보통 이런 운동클럽 하면 남자아이들만 많이 가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여자아이들도 많나요?
1: 네, 여자애들도 많습니다.
0: 네. 비중을 따지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1: 거의 50대 50. 네, 아마 여자가 더 많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여자애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떻게 여자 어린 친구들은 네, 이제 와서 쉽게 적응을 하시나요?
1: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들죠.
0: 예,
1: 좀
0: 네.
1: 힘들고 하면은 가끔씩 안 오겠다 할 때도 있고.
0: 아, 그렇죠. 예,
1: 그거는 또 부모님들 노력하고 결혼들이 노력이죠.
0: 네.
1: 애들이 안 오게 돼서 부모님들이 안 데려오면은 영원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님들하고 어떻게 하나 애를 얼려서라도 학원만 데려오라고 얘기하면 나머지는 우리 코치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지도하고 지금까지
0: 네.
1: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0: 이제 또 학원을 오시는 것까지 부모님의 역할이고
1: 네.
0: 나머지는 이제 코치님들이
1: 맞습니다.
0: 다 알아서 케어를 하신다는
1: 네.
0: 거죠. 네. 의외로 여자아이들도 많네요. 그러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요. 그 어떻게 운동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수업 방식인가요?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 차이가 있습니까?
1: 연령대에 따라서 수업 방식이 틀리지만
0: 네.
1: 남자랑 여자랑 거의 비슷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1: 네, 조금은 차이가
0: 되는데.
1: 있죠.
0: 네.
1: 대신 여자들도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0: 아, 네. 그렇군요. 이제 조금 또 배우고 나면 여자아이들도 충분히 운동신경이 또 이제 성장하면서 거의 이제 남자아이들 못지않게 잘할 수 있겠네요.
1: 네.
0: 네, 그래요. 그동안 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시면서 네, 6년이라면 짧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어려웠던 점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0: 네, 관장님은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1: 네. 클럽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0: 그렇죠. 네.
1: 특히 초기에는 시설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0: 네.
1: 때로는 부모님들이 오해를 풀고 소통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때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0: 네.
1: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0: 얘기는 함께 해주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믿음이었습니다.
1: 네.
0: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또한 클럽을 함께 꾸렸던 친구들과 함께 지금까지 이끌고 있는 코치진들이 도움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1: 그렇죠.
0: 아이들을 위한 진심이 통한다는 것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그래요.
0: 네.
1: 어찌 보면 외국 생활을 또 오래 하셨고
0: 네.
1: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창업을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선택은 아니셨을
0: 네,
1: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이렇게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네, 말리거나 반대하지 않으셨나요?
0: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1: 그래요? 네,
0: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
1: 네.
0: 그냥 운동 쪽으로는 부모님들이 반대하신 적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렇게 또 돌아오셨고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뭔가 클럽을 운영하시면서
0: 네.
1: 이제 홍보 같은 그 방면에도
0: 네.
1: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1: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셨나요?
0: 처음에는 유치원하고 학교 대문
1: 네.
0: 앞에 가서 그
1: 전단지를
0: 예,
1: 돌리고
0: 전단지를 막 나눠주면서
1: 아.
0: 예,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자주 쓰는 외신
1: 아, 네.
0: 예, 그런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1: 홍보해주고
0: 예, 홍보해주고 이렇게 시작을
1: 네.
0: 했습니다.
1: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
0: 예.
1: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0: 처음에는 한 10명으로부터 시작했죠.
1: 예. 그래도 적진 않은데요.
0: 주위에 아는 친구들이
1: 아,
0: 소개로 이렇게
1: 네.
0: 모집하고 하고 해서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1: 네.
0: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1: 네.
0: 한 100명으로
1: 3개월 만에 100명으로
0: 예.
1: 늘었군요.
0: 우리 이 학원은 우리 초창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 아.
0: 우리 연길에서 시작했을 때
1: 네.
0: 연길에서는 거의 한 세 번째 아니면
1: 네.
0: 두 번째 정도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도 또 주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0: 네.
1: 네, 빠른 시간에 또 자리를 잡으셨고
0: 네.
1: 나 그래요. 지금은 이제 뭐 학생 수가
0: 한
1: 네,
0: 300명
1: 정도.
0: 네, 정도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또 10명에서 지금의 이제 300명
0: 네.
1: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0: 네.
1: 또 운영을 하시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타이거 이 유소년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관장님은 단순한 운동 지도를 넘어 아이들의 성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남기고 싶습니까?
0: 네.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저는 단순한 운동 지도를 넘어 아이들에게 평생 건강한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1: 네.
0: 운동을 통해 몸이 튼튼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끈기와 자신감,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우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감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저는 앞으로도 진심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요즘 부모님들의 그 생각에는 운동보다는 그래도 공부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0: 네.
1: 이런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한테도 뭔가 관장님이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0: 공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1: 네.
0: 나중에는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비록 전문적인 운동을 안 해도 되지만
1: 네.
0: 아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운동도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 제 보기에는
1: 네.
0: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건강을 위해서라도
0: 네.
1: 네,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것 같다라고 또 스스로 판단을 하고
0: 네.
1: 운동 쪽에는 아예 눈길을 돌리지도 않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0: 네, 처음에 와서 애 데리고 왔을 때는
1: 네.
0: 와서 자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이럴 애들도 배울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애들이 가보니까 와서 보면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1: 네.
0: 하나하나 배우면서
1: 네.
0: 나중에 잘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코치님들이 세심하게 지도하여 애들이 점차 좋아지는 모습을 항상

0: 부모님들한테 보여주고 애들도 성장하면서 자신감도 챙기면서 또이 공부하는데도 많은 좋은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운동을 통해서 이제 뭔가 정신적인 그런 마인드들도
0: 네.
1: 변할 수 있고, 네,
0: 맞습니다.
1: 그래요. 어찌 보면 부모님들의 그 생각과 결정이 제일 큰 요소를 차지한다는 생각이
0: 네,
1: 드네요.
0: 그렇죠.
1: 네, 그래요. 그럼 이제 관장님은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0: 네.
1: 제일 처음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까?
0: 처음으로 얘기할 때는 항상 애가 운동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1: 네.
0: 없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뭐 이렇게 뭐그 운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립니다. 뭐, 애가 줄뛰기를 할수 있냐고, 아니면 뭐 달리기 하는 모습도 보고, 뭐 뛰는 모습도 보고, 여기를 먼저 관찰해 본 다음에 애들 상황을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이 애는 어디서부터 뭘 배워야 한다는 이런 걸 가르쳐 드립니다.
1: 기초부터 이제
0: 네.
1: 다 분석을 하고, 뭐
0: 네.
1: 달리는 자세나 아니면 뭐 줄뛰기를 또 기본적으로 할수 있냐,
0: 네,
1: 이런
0: 지금
1: 것을.
0: 또 줄뛰기가 매우 더 유명하잖아요.
1: 그렇죠. 많이 또 기초적으로 이제 운동하면 줄뛰기부터
0: 네,
1: 시작하는,
0: 맞습니다.
1: 네, 또 그런 추세이고, 일일이 분석을 하고, 그걸
0: 네.
1: 또 부모님한테 공유를
0: 예,
1: 해주시고,
0: 우선 먼저 부모님한테 얘기해줘야 부모님도 려해하잖아요. 네.
1: 어떻게 부모님들은 그러면 잘 받아들이시나요?
0: 받아들이는 부모들도 있지만 가끔씩, 우리 애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뭐 인사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부모님들도 있고,
1: 아무래도 단시간에 빠른 효과를
0: 네,
1: 원하시는
0: 그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1: 부모님들이
0: 예.
1: 있죠. 그래요. 또 이제 일일이 그런 방면에서 또, 네, 관장님께서 다 1대1 상담을 하시고
0: 네.
1: 그런 고민도 다 해결해 주시고, 참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요. 지금 이제 6년 동안, 네, 타이거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그 운영 방향이나
0: 네.
1: 뭔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0: 앞으로 저희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 클럽은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아이들이 개별 성장 특성에 더욱 맞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력뿐만 아니라 감각, 집중력 향상 등 전적인 성장을 돕는 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부모님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여 아이들이 성장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최상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스포츠 클럽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타이거 유소년 스포츠 클럽의, 네, 문덕수 관장님과 함께 스포츠 클럽의 운영 철학과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생생한 현장 이야기까지, 네, 잘 들어봤습니다. 관장님의 노력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고 있을 것이라, 네, 믿어 의심치 않겠고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앞으로의 클럽 발전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1: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0: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풍정을 체험합니다.
1: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0: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2: 사람마다 평안건설에 참여하고 집집마다 평안성과를 누립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0: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규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임을 명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재반 사업에 주력해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 인민의 생활이 해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협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선봉,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잠깐 숨을 돌리며 쉬었다 가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계속 깡그리 제거하고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며 전당의 막강한 긍정 에너지로 전 사회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발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확고한 자신감과 자존심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중관 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한다면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 역경을 헤치며 용왕 매진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 변화를 계속 주목하며 중국을 보다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보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찬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유익한 건의를 주시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매화는 빛깔에 대한 칭찬이 필요 없이 그윽한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영자 작사 백희남 작곡의 백일홍 연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고향집 장독대 옆에 핀 백일홍아, 누구를 기다려 시들 줄 모르느냐. 나 닮은 꽃이라 머리에 꽂아주던 못잊을 내 사랑 뜨거운 손길이여. 아 백일홍아, 너는 빨갛게 피었는데 내 사랑 당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 리진화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결혼 언제 하니? 취업은 했니? 아기 안 갔니? 네, 압박형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애정이 담긴 걱정은 조용하고 신중하지만요, 애정이 없는 걱정은 시끄럽고 경박합니다.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축원합니다. 띄워드립니다.

네,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자동차도, 배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북극에서 태어난 이누이트들은요, 여기서 이누이트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날고기를 먹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분명 온 세상이 얼음덩어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따스한 바람, 봄날의 만발한 꽃은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그럴지 모릅니다. 북극에서 태어나 아직 한 번도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온 세상이 차가운 얼음덩어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리면요, 분명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서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고 있을 겁니다. 네, 최승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내는 꽃송이.

네, 가족은 당신이 일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친구들은 당신이 연인과 함께 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요. 연인은 당신이 집에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타인이 바라보는 건 그저 나의 한 조각일 뿐 누구도 모든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불완전한 시선에 내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고군분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가는 오로지 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철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기와장 내외.

네, 엄살 떨지 말라는 말이 정말 때로는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암에 걸려도 혹은 번개를 맞아도 강도 9의 지진으로 집이 두동강 난다고 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다달이 전기요금을 내야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듯이 삶은 게임처럼 아무 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피해자라고 해도 원치 않는 불행을 겪고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전 재산을 전화 한 통 속에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평생을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불행이 가장 아픈 것인지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려놓을 수 없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겠죠. 슬퍼하되 서러워하지는 마시고요. 스스로 위로하되 비참하게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은 일도 인정하고요. 네, 억울한 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결코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한미자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어떤 최고급 뷔페에 간다 해도 모든 음식을 우리가 다 먹어볼 수는 없거든요. 네, 배는 불러올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접시에 담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접시를 채워가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가장 원하는 일들로 삶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접시에는 무엇을 올려놓으시겠습니까? 네, 현철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친구여.

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특효약보다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다음 곡입니다. 허미오카소의 노래 듣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逛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综合。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让我继续等下去，等你等到我心碎，星星今晚伴我醉。

0: 现在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现在是凌晨3:30，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纵横。

0: 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0: 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马。